0: Nipa hobi dinar de Devr do la ghimas O deva chungla chhpa di Chembi deva thumas
1: Chowun orkla ungchin che chetlen chen
2: Zatsi denbi nyankun jokpo namba che nambi rka kamsan. Tata che chakka sanshi nangshin bandan na chomun wokila longchin ji che chak lenchen hekar melongshi bi lenchen di che chak lenchen yin. Tengdi che chak lenchen nang de donjib ya ji che chak nangvi arjewa rama ni shtogjul ji ba htemar tongji yinbi namba chi titar sanbar rka sanshi.
3: Terang uchi jo rama na ge tamji se. Jauh ramai naga tamji segunung tu, jakar ke, naga niang kelabchen ni orang orang kecil. Niang kelabchen ni kau kongres nasi makha barada segunung, ni ke tamji. Siapa na jauh ramai naga tamji ni? Jauh ramai naga tamji tu, thomer jakar ni cerita na, mangchun ni tari orang ni tu muzir kerja. Mangchun ni tari orang ni, segini tu cerita na, jakar ke niang kembo, tongker segunung. Chanson zira kirge. O chanson di ge. Kirge yigi ge lakani. Tgcha ge lakani. Kung ge lakani chirizna. Chidumi ni. Ta taakib uchi chirizna. Rigji yonu ge. Hulu kan bam chik chazi yonu ge chirizna. Nyeng ge yung chenbu. Ndi tabiz ge chirizna. Chirson zi. Di jigini chirizna. Jakub susu ge chirizna. Yigi yang maan jiru ge. Yinji ge chirizna kel. Tazik ge kel. Parsi ge ke. Irsi kel. Jarbin tang jarmik kelas ko dombi chirizna kerig mangaz ga chirizna jiru kus kerig mangaz ga jiru ni mesek de khar ga chirizna jirin manda wa chirizna din chi sag ga kus takub jai ga sanjina ki gung lo tin ji xian ning ga chirizna jirno jung cha tang a chirizna jiru ga ti thoni chirizna yin ji ga yin yi ga ke la jir zong ai lo tin song yong ga jiru no hulu ga chi ga chirizna tsik kan ani jeng ga namu ga chirizna hui cha yong yu kus Tim mereka cerita zina, uci cuit kemas cerita zina jeroni, jadi kecina cuit kemas jeroni, demu cerita zina, jering mandawa nak ani ukes. Ona uci ud kancing ke indalas, jauh ramai nak cerita zina, tamjind, namzga tarjuk itu zina, de tarjeng hentang agis. Warna cerita zina, tungkung ke, terpih nangi thonu ke cerita zina, teri ke nangas, jering mandawa demu nak abisi ukes. Jering sih zga zga cha cangge, ta jembar ke cha teram cangge. Dia na hisis kemarin gua cerita na cuma hara kuku. Tiap masa gua cerita na uku ni ente tas, gunju gua cerita na dewa. Demu mangai nona yang cerita na jauh ramai naga tamji le saun lang. Tiap masa gua tiga cerita na tamji kan diri gua cerita na gede datang esamun gua cerita na ni semua mangai gua kasi. Tiap masa gua ayam cina gawai luti gua cerita na. Tunsik kejengen nang kita, susur, luar tang kerawa temung kita kita nang dobi jeng di nana, yang kerjanya ke joshan de, jo ramana kita kita nang, tamjin deh jero kita. Karena cerdik langsi hujan sedan langki itu ku, doni cikuk cies, hujan awi pungcin ramana, orang orang rodin sih ke turi rel tawa dansi. Yang na jahcin nurcin zola ageng jero bis, dosil cengkini bi ramana, pensuk tuanjur hujji cengnaya. Ayung cuci lani turi rul si bunu, anda mungkin cerita na, ni semua yang cerita na mengayuh kasi. Tapi uci terang kau cerita na tuan sendis, dia cerita na top check cuci kangre itu na, siang-siang cerang cuka si bunu, dia sama nuga, jauh ramai ni tamji li sambi, ni engkau ketenji, cuci umi jemang si bunu, dari. Dia sumpah pun tu cerita na, dia sungkawa cembu cerita na thoma, kecina jatuh mungkin nangke cerita na, ni entuk tangan ba. Sokurte kerja cerita nak namshu le pete siungni, demu cerita nak kewar. Di tungkawa cerita nak kecin thoma mangga, manggeras. Di nangni cerita nak namshu le pete siungni kewar ni itu si misepa aluti rencin sanggi segunora. Siang siungah cerita tuhwa segunu. Dini kah cerita nak di tungkawa ke namshu le pete siungni cerita kewar ni. Tumba pun tu cerita nak rapsiung tumba ke hangcik lo, celuina cikitong jibjara jiglo cerita nak kecung si. 아 숑제 빠게 살는 실로 치동 집자 득제를 그걸로 치는다 그냥 일인데 손스 아저우라마니 담지리 담비에는 그땐지 지지미 지멍세 군은데 그게 공로 숨치 송아지노 사포스타글로 실로 치동 집자 숨치 솔그글로 내다 치르즈나 이제 좀 가와게 된사 가든 남버지 야랑세 군은 내니 치르즈나 그게 치르즈리스 디지그니 치르즈나 도그준데 쿠카가 그게 야크르그 호크르 탐응거냥 글람슬 아니가 지르종이 치르즈나 참목 그게 조샤양 치르즈나 힌트 삼미 조시크 츠힌 힌트 아니니 안데 모지리 데노 쫑그 도그준데 치르즈나 쿠카가 쿠카나 데 원체크 치르즈나 케와라라그 영나 치르즈나 딘데타 영나 치르즈나 츠힌젤 데 모제비 오크라스 디노니 츠게즈 치르즈나 쳬브 치노 그래드즈나 셰크 안그 담비 잠초 니게 치르즈나 데완들 din de yang nga chinna chimle khe chim ba de ge de ga da da ke wen na chi de na hui chan de se chuan ni chi de na hua ru ge din de ji keng ge chi de na she keng ge dan jim ge chi de na yu keng de de na do me ke lu ke chou ku se gu nu ge sa chan de ni chong ge chi da da ke wen na chi de na gan tu ge gan tu ri rang chong de ge ma chi zong ge kong de 총리 다 전에 치르즈나 게시 케타 치침 그 직근데 치르즈나 인진 이즈 전에 티니즈 온 라릉 다시 치그 치르즈나 치자시 다시 지마 그 르크 치르즈나 돔니르 나이 안 도라 안극 그 치르즈나 쇼고 뜸니 치르즈나 영 리그니 그 코른데 탐치라 치르즈나 정아 타르시니 너무 지르시 데누 그 정극 치르즈나 키 그냥 인트근데 영 치르즈나 그게 살땅아 쳐볼 거지 그게 랍숑 중아 그 치르즈나 팀을 잡는 게다 그 시간 좀 도그준데 치르즈나 다시 선부고 활자요 그치 디메체 그 젠바게 치르즈나 지마양 치르즈나 그 마마요 그치 그 마마요 그란데 치르즈나 원칠 우치 올 강친 그 이슈데 치르즈나 드라디 체마티즈 체마티즈라 샹숑 체근 쪽화 그 라마니 도그준데 담노 그지니 좀 다 치르즈나 그 오그 아니 행 캠보 담지 오그 케와 담지 그 흐숨지 다소 디그 라마나그 요 라마나그 치르즈나 도그준데 사원이 됐던 담노 그 치르즈나 거의 참 망게 아 너무 그 치르나 좀 봐 망게 다 그게 놀디시나 그게 요 라마나그 도그준데 올라 달수고 좀 챈데 뭐지 요 라마나그 도그주 데 치르즈나 돈비 우치 다그 치르즈나 치진데 홀루카 자라스미치 소브디노크 데니 우치 공고 치르즈나 조주시 최전대 치르즈나 동우 돈바 성지 최주인지 셰흥은 땡짐 그 치르즈나 레와노나 뜨지우까 달라 로브즈 제밀 강첸데스 소는 마렌친 아치르데 드그니 라는 안녕니와 성지 근거 여런데 뜨지우까 데 최전대 치르즈나 원칠 오크 키와 담치그라 다와 먼저 아니우 근데 라라즈 그 치르즈나 최전대 돈바 성지 그 치르즈나 초프르죠 바리스 가시 그 치르나 때 말이 지로 좀 쪼하게 쳐주지 너무 그 치르나 놓으면 내가 아니오 그 때나 다와 동무 다르나 치르나 로브증 제밀 컨텐츠 스피 탄국시다 그게 스탄국시다 아 티토 치르나 시와 냥인 그 치르나 탄된 국지 때나 치르나 체타 등 어떤 탄된 이게 탄이가 치르나 그거가 뜻다비 글루이 랑초 종우 등 댐비스 아젠텅 제트메 바든 아야춘 제트메 바든 아니 고지리 제멜스 고노케 시그니 치레즈나 그게 아지르 부치에노 부정그 아젠텅 제트메 바 시그니 치레즈나 그거와 그 코라 코리 그 쿵 아랍데 영화 아 호슬 시와 그 치나 코리게 되노 부정그 치르나 아야춘 제트메 바라 어 너무 그 치르나 콩아 쳔부 아 다 치르나 남르지 강성 다브리 디 강성 디나 아시 아른 그 테르부터 마스 아기와 당스 아 남브르카리 치르드나 리시니스 아릉그 소눔뜨다 치르드나 테토네다 치르드나 아릉부 친드라 니브르르 쳐화 딜리 톤바 아 딜리 쇼와 지군 다시라 치르 딜리 쇼데 땅이 치르드나 아다그니라 아다그니르 지군 스레즈나 소음바포 샹샹 체근 쪽화리 어 소음바포 샹샹 체근 쪽화 아다그니라 안녕니와 그 세녕니고 거든 다스 동우달나 너바 동우달나 치나 돈바 성지기 치르드나 그 안녕니 이거스 치즈가 아니니 이거다즈나 젠발라 치르즈나 기운데 치르즈나 게든 땅 게멘즈니오가 친드로 온 치르즈나 대와제 땅 조라치가 리스텐데 토 팀에 체크 치르즈나 니프르 테프르 가위 치르즈나 그게 치르나 담비 치당체 我的大卫是那军他们去上香，原定他们去了个地方呢，就是那上级个崩盘的，就是那上级个参加着。我的大卫是那军他们去上当的，原定他们去了就那个啊上级努力跟个教导的，出来的就是那个啊，我们当地过年就是那金德一日的，都瞧着。但是你要当然了，啊，记录中这块个就是那瞧着因是个，啊，老百姓是就是那路易郎初人物，啊，路这个就是那郎初人物是的，但老百姓这个把子，记录中这块个就是那参加啊，是咱们这个每年因是个。 哦，记录中这款的这大不了的是哪？可给起来是哪？阿些都买币起来是哪？钢琴大不了的啊！人通这都买把当，家穷的这都买把，特很得啥把啊？工把很多起来是哪？家钱呢？俺都没起来是哪？人通买呢都没起来是哪？空花钱不够，空花钱不大不了的。第二的啦是哦，天我妈个南哥哥，说恁们都是个得当的，大哥哥才通的啦是啊！可给起来是哪？ 啊，这种考啊个，他妈个能力，俺们学不得上一起的那他妈，俺一个能个几个啦？对，那个讲个，大哥个听的啦是，啊，秋桃混那等的，秋兰妈啦等的是，啊，那你起来是哪？农业个啦起来是哪？你他们起来头种一土，可能的起来是哪？开玩笑，俺们哥哥说你妈个例子是，对，那得到起来是哪？大哥不，得到起来是哪？啊，人不齐的，人钱的，钱的人钱的，你等别人钱的，钱的人钱的起来是哪？光吃什么的？啊，你等别人钱的，谁人个也是什么没得个啦说话啦？
4: 어뜻다브 너무 좋았다 치르즈나 치가 당즈 소놈들 치르즈나 다급다 아름보치즈가 치가 당즈 대노고 좋은 거

내지 용 맞지. 저를 가는 다가는 문이 시급을 안 해와 있어. 너든 뒤 청지 봐. 걔든 남지로 부르다. 걔면 남지 용 맞다를 뜨지. 아, 누구 뭐 치르나 이긴데 뭐 끼고 그랬지. 뒤 맞지 그 아랑 천내 젠디 양호르위 체프르젠 그 연대요 요게스. 아르티 그 자와당 니비 치르나 샹슈크 응인데 나스. 그나 고르스 그 누구 초르튼 챔부즈 요게스. 안 되시르나 대빈 시화기 치르나. 아, 땡키 끝이나 초르튼 디엔스 그. 디 넙슈그나 치르나 바디 카르나지. 대빈 시화 시거든나 냠브르지 그 지그누 치르나 강동라. 아, 천음 맞득던 천음 노르. 너가 말한 거 천음 왜 맞은 거 그거 누구 치르나 일 상가라 뜻이 치르나 다고 남는 거 원수 있고니. 너무 왜 치르나 랑 제벌도 바꿔드렸지. 아, 디 뭐지 그 원체치르나 체게 저 송성 간부가 그런들라시. 이듬지 사 잔드나 지게니 오스르고는 데인 치르드나 상가라가 랑체 니드니 치르드나 랑네 엔드지 오클로르지라 첸종 망하게 나나 치르드나 실로크지 첸종 키위 가튼 양나 치르드나 도브적 첸종스고노 호스글가 창화게 치르드나 잠노라 니나나스 급들라스 송든 간부 치르드나 공팔라 온봉드 치르드나 늘르고나스 소아다피 하튼 이듬고 사즈고거드지 다 치르드나 지름부 치게나 니 다음치 그 롱쇼 냠디 다도 치르나 시기지르지 사라 누구 시나 치르즈나 제스핀데 치르즈나 마하게시 흥그에 시나 치르즈나 개치레스 다치즈글리 인데 아공다디 다도 치르즈나 아니 상마 그 하 다음치 그 남카 그 진지그이니 아조라 치르즈나 어 지조우추 상츠 생화레스 추 치르즈나 올룬 고는 용체 용족 그 치르즈나 지우레스 메키라 손무스 그 주고 치르즈나 하튼 이듬 그 하드겐 레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Dini chiridna sangalaga langchen pochang kaita sikunu dini chiridna Adyawu amata kisara sikunu Miu thamchi chiridna nangwa ge jindagani Ajigni chiridna da kaga shiruwaayani sangji ga taimbaanda shigi Ovzintritang taimba Ndumu gu chiridna adyawu sikunu ta tutangzis Ta tu chersungu chiridna adyawu kortang chiwa jamtsugun jama songis Shilangla da chiridna kasa parna jigunu Diga rjabdana chiridna alungu chi ga chizgu chiridna Nyao nuga chitsenas Alungu chi khint chini Chiwa chigdanga dani Ana lichitir gamarni ngagang ge chirena xarin zqone ndmo zda chirena kchi chirena rungu tsang ei de ge nu ge chirena yug tani da zandna jiji ani ngo se kone ndmo ge chirena dongu chen bo ge nyes de chirena khunti ani ra shubka abji o kes jisong ra osir tai wa shong de tong jisong ge khutse jinye chawe osir ge jiktin tamchila chawe o ndmo ge chirena nang tani da tgi chen bo she chichwa ge chirena kten de dan chang yong a de ji 오클로르지당 첸종은 하나 치르는 때 송은 그 그건 달정 치르는 상가라가 알랑데 다 가이블랑라 가이브게 알랑데 치르는 상지가 땜바 흔트 다스다지리스 체제 송송 간부 그런 데 송에 대등이 오클로 자와라 기통 몽용 치르는 아 나비기니 치르는 상가라가 알랑 텐데 송용지스 상지가 치르는 체력 그 땐지 몽우가 나는 치르는 상가라라 치르는 랑가지 사몽도 치르는 탕몽 치르는 용거스 알랑테 치르나 다쿠 그 치르나 알랑테 자쿠 상가라 엔드 지다 치르나 아제우타 치르나 지지타 치르나 우치 오크 치르나 아 키완드 탐치다 치르나 쿠토파 메프르 치르나 쩨그니 엔드 모즈리스 동홍 근지르 그 라마나 그 도주크 나나요 상가라 그 알랑테 디기 치르나 이종 그 공통 탱게시 티노나 치르나 다 쿠데무이시나 추등 치인다나 응응 남지 헷겔레 냠부르 화당스 탑샤 덕긴 답슈 거릉데 쩨그니스 남카라 랑노데 지샹스 나빈지 요이 덤비 로우득긴이나 흐슴 흥거 좀바 찰땡아르샹 아르부친 리베남 아랍덤은 디 살란저와당 아로딘 다브치그스구지 게닌 지그르지르와스 즈흥어 덤베 메토고 지완 이브진치 노르르 부치 회란랜샹 세르마 알롱덩 조히 지송덩네 와르메테당라 아르부치 아나스환 좀 비르라 아이트고 몬비르완 즈흥 아타나디기장 슈그트르 코피 에스그드니 켄치 이치레와 용스 강위 탐치라 가항항데 치 나그틀 에트후드그나 비지 징이땅조히 아르드그님 시징 아스와메 프르 버그 펩스 제와당스 바치 성마드그니 오갈브지 아즈그마 조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너가 양마기 진종 니는 나셔 군으라니가 아 비지 등거스 공빠치기 등거스 근데 나이브스 군은 어떻게 된다 말이야 다 나이브랑 군은 너나 치르든나 상가라 군은 니가랑 텐데레 군들 단드니 치르든나 지송아 군은 데 총세그다 말인데 가이그 치르든나 총세그다리지 어떻게 닌즈나 당라라 니가업 그 치르든나 지송아 군은 데 우치 총세그 치르나라 어떻게 레비지올라 디그노니 치나 지선로 군은 디그나든 말이 지송아 군은 데 앙압시 니엔정가 우치 다긴디나 치기나 치르든나 잠능 능미 지송아 뜻이 치셔라 아니 뭐라 근데 치르든나 차르키 아마와라 치급에 지송 아티전어 이제 지송인데 뭐 아비가 아니니 치르든나 뇽그 뇽그라 치르든나 지가고 지스 송아스 그러는데 아흥도 치러 와다스 디 콘서트 화스 그러는데 니가 나던데 아 총색그라 말인데 셰크는 그거 땡짐 장게 치르든나 대화가나 아이브든 아이브 니 치르든나 알릉디 알릉이고인라스 아이브데 선부네베나 알릉 첸부 나노 능미 지스 송아데 디 지스 정와스 그노 니가 대화한데 시가 자그 다 니노나 츠서그 대화 드라드 메이크 나온톤 람부치드 셰코네르 그 후루칸디기 치르즈나 나온톤 디셰나 어 잠베 런데 치르즈나 응와 무타베르지 응와 무티 아근트 치르와 디 콘스 토화 근레데즈나 능미에 대해 혼나 나이브데시 응와게 대해 혼나 응와 포리 어 응와 푸 드치타베르데즈나 나이브타베르지 디 노나 치드 셰코네르데즈나 어 잠베 런그 콘토 근레데즈나 어 나이브랑레스 나이브 런던 잠바는 그 콘서트 도거스 아 디어흥 뜻지로 거스 군은 런던들 헐나치 타베레드나 능위 대흥은 응와 폰데 뜻지는 응와 무그치르즈나 아지스 송아 아 디치르즈나 응 뜻지로 타베지레스 아 디치르즈나 휘 군이 셴데라 차르키 아마라라 추히 디송 아티존노스 휘저디나 치즈나 니마 차르카라 그게 아 자랑 카리 온리 타스다 치즈나 니마 카르카라 니마 카르카 디치르즈나 카르슈 거스 아 감타드 네다 치르드나 흐친 가르스르 응음르 기치르드나 흐친 칸드 가나가 땅대비 참튼 가르가 참튼드 치르드나 누구 흔트 마르위니 드모즈리스 아 틸라 치르즈 디 마르빈 디와 기치르나 랑초 틸라 시 치르 세무코리즈 디 응드 치르와 아티존 니마 타브리즈 아 드 치르드나 공근 안테나 니가 치르치르 아 잠능 드 치르드나 아 그게 혼자 로슈 기치르드나 인드나 니가스 아이 그 알랑스 그는 데 치르드나 잠바는 그 치르드나 콩토그레스 코이나 치르드나 님만데스 그게 카르카 탐신 그건 데 치르아던 식정레 식바식정레스 그는 안던데 네니 다우치 아니엔 그 아젠엔즈 아돈비 치르드나 그게 후루칸 디그 치르드나 젠치즈레드나 휘즈그 젠데 그게 아 휘즈그 젠게 젠데 치즈가 되즈나 잠능 너무라스 아 나이브 너무 포기 치르드나 그랬을 거였다 내가 잠능도 치르드나 응와 무게스 그랬고 아 데는 오나 치르드나 아가임도 응와 포게스 그랬고 내가 데나 아직 징그 징그 치르드나 산이 창송 디마 체크 시마트 치르드나 차르키 아마라라 치크이 디손 아티 존 오스고노 디 치르드나 후루카 심 그마 시마니가 치르드나 아가마 그 응트 치르츠 조피티 총스 회진지 츠드 고바리 다른 뜻을 치르나 니마 쇼히 참튼 찌긴 뜻 치르와 아스고노 니게 치르나 회즈 거다가 총아 세시 거다 앙이스 마지르죠 츠크 흘리 치르나 돈지 토바 치르나 고탑게 똑탑가 데이나 치르나 회젠다 회니가 총소지 총치 지금 말도 치르나 그게 죄메크 데이나 치르나 회등 뚱그 앙유 잠라 치르나 아르글이 누구 쫑그 회젠가 능네 치르나 앙이비 회그 지요 데이나 즈그징게 젠다 아, 회진하는 것이 나의 회니가 아직 내니 어둠에 안다가 어둠 떠나 대체리즈나 회이즈 진지 제인즈 그노 데 점내리 그게 시트드 가나 치르즈나 진노나 치르즈나 어디이즈 진지 제인즈가 케니 치르즈나 동응은에 아 남능 응미지 송아드지 남능 회진 남능 라스 회이 치르즈나 응무니가 바르그 적한 대잔데 디안다즈 디도나 치르즈나
디비스긴지젠다 너니 능미에 대후는 아이브데스 쇼니 인조치레즈나 안아이브 능미에 대후는 데지 티겐조지나 공그치르던 잠능 능미에 지송아세고노 겐다니가 치르던나 조빠게 츠킨데 탱그 그건 리드 탱가 원정 공리치르던 잠능 능무게스 거였던 너니 회진 치르던 능미에 대후에 있던 아 회치르던 안아이브에 양던 그가 어 대는 그 정그 회든 회진이가 치르나 고도고 한다 어떻든 아직진 그 너나 치르즈나 너무게 아 닌진 스메크 마츠즈 원정 회진 그 너나 치르나 어떻게 회지 치고라 니그 관데 소흔 단지가 송요크 송요크라 아직진 그 감데 치르즈나 양 너무게 치르나 리관데 마프텐즈 마테나 공거 회진 그 너나 송요노게 아르관데 지르 송에테나 니냥아 치르나 어떻게 지긴 마지 치르나 세르사면 주고 兄弟 인조 치르즈나 회진 오모 강레즈나 나이브리 회응이 대헌데 언젠 회동 회진이가 고도게 아 회진 그 쳇도 회지 회 그 쳇도 회진이가 당스 대나 능미 대헌나 아이티 스군데 아 그게 어둑 비즈기 젠지 게스 냥즈 뜨가 죽나 아 어둑 비즈기 젠지 와살아 뜨가 나로 어둑 가지 어둑 네가 어둑 비즈기 젠지 어둑 비즈기 젠지 쳇나 냥데 모즈 마드가 쳇나 그게 답감에가 영 많은 그 잘게 말하다 지금 배지송 아티 전에 오스군데 그거 동우등 아니와게 쳇나 아 더우게 쳇도 거노라 그게 회래 때나 도응이 비회게 양치르나 뛰고 그지 근데 니 치르즈나 자 젠게 너니 치르즈나 조 아 회즈기 젠게제 어 뛰기 너니 치르즈나 시 뜨뜨 가르나 아디즈기 젠지제 어도 회즈기 젠지제 도응이 비회 안 너무 위치르즈나 시 뜨뜨 젠 가르수 그지 니가 선부 일 끊때네 일은 이송 와서 그노 근데 너니 시 잘송 되네 니와시 오지 선부 그저 그 치르즈나 동치는 네가 어느 지지고 받은 바지. 네가 너네 치르나 농돈 총총스 그 영 아니요 그. 법정 안이 지고 받은 바당 뒤 어느 지지고 받은 바지. 동호이나 치르나 법정 안이 그고 받은 바. 점일다와 책을 선보 공으로 영화 호슬 시비 코리 그. 해지스 그 야랑도 어찌 가능 위장 제 시시를 뒤 강 싫어하대. 칸도 가 예른 치는 가와 요밀 죽힌 자친 준비 자신의 활동을 시. 법정 거리 강신 리비 미족지 파키스카 다완이시의 종치로 어디지우가 니가 고든치들에스나 점마메비 름부치스 다와 치킬리 접바스 아 치킬리라 그가 다힐리스 군우들 아 그게 치르즈나 능능 점마땅 제바스 아 지용치르즈나 름부치니 름부치가 닝아치세 그즈나 다와 치킬리 다힐리스 그즈 아 점마메비 다와 치킬 그치르즈나 름부치 니가 점노그스 종치르즈 그레스 종치르게 영아체세 그즈나 랑감브리 종치르르 뜨제그스 랑감브리 종치르세 그는데 끙그 종치르에 뜨즈나 아 랑기 이그 체르즈나 슴부그죠 랑간 진치 지수고 법정레스 니 법정 디게 체르즈나 돈이 마치 모즈 그거 도치라치 모즈 그즈나 아지 제우 아르르 아 아지 제우 아르르 그 체르즈나 도치는데 모즈 그즈 도체 아지 제우 아르르 그 체르즈나 돈임당 제퍼치그라메 그즈 뜨모즈 체르즈나 그거 와 그 한그 돈이 마치 체르즈나 뜨모즈 그즈 대나치르나 삼보스고노 깽게치르나 도치르셨거든 오나 동치르티가 야츠나치 모즈고케스 후슬레 시와당데엠바 너무 위치르즈나 아 후슬치르나 시와당데니 대누구 정거치르나 크르그쿵 크르그치르나 능라 크르그 능다다치르나 흔뜨 양네 야치니 너무 위치르스 어 도치르 르질 삼보당 아니스메바 아 동치르가 야츠나치르나 후슬레 시와당데엠비 쿵 아랍데 양샹아 야치와 너무 그 동치르 띠가 코라 코리나 치도 요거드나 헤지 지그리 코리스 아 헤그 지그르기 치르나 코로그스 헤그 지그르기 코로노 그 즈바그 니 탐질라 즈바스 그노 장라 징그 니 탐지 그 올지나는 그 산지 그 언더라 아 젠바니 용노 치르드나 님마 땅아 다와라 소키 치르드나 올노 부트 티네 차라오노 부치나 엄마레스 아는 그 산지 그 올 그거 와가 즈바랑 니 땅은 치르드나 산나 치기드 지비 올린데 다치르나 반응과 힌트 첨부 아 그때와 다음치 치르나 먹고 응우겐 당연 치르나 직진이 때 초그르 제바 아 그때이 치르나 먹고 무슨 봐 너무 그 치르나 억그 가능한데 다치르나 치라 초그스 원능도 초그스 원능도 치치르 중에 스바른 거 영 치르나 확정 들어 봐 카정 당하지 뭐 사랑 쓰고 아 니 동안도 니 다치르나 아 너무 그치나 언더 모자 치즈가 되던나 아 이라 너무 그 건성스가 아니나 땅에 되던다 크그 어른 그 라카니 티누고 올린다지 너다 치르즈나 니 리운 드니 치르즈나 용은 다 그 양세레 너네 크게 크게 저 치르즈나 무 사이 치르나 카정 그지 그지 그거 되지
카증거지 Дамуга чирэдна рэмбучи гэ кандуга нанга тэнгэ дэмбис. Рэмбучи гэ ганды та чирэдна хтэнчэн гойва мэпи гори чинна цэгүгэс. Кандуга ngай эрэнчин гава юмэл цэгэдэ дэгэ. Дамуга чирэдна рэмбучи гэ нанга кандуга нанга тэнгэ дэмби чирэдна ганды та чинна хтэнчэн гойва мэпи гори чинна цэгэ жоггэс. Цэгэ онуга жимцэнгэ чирэдна тэчэ табэрэдна жацунгэ чимбу хардэнэ табэрэс. Намхагэн жацунука агум евжэра. On this tabu chirizna, Kandu Nanga to them being Jason, Chumbu the Chirizna, Pope Jung and Nana Chirizna, Herdaka, the chick, the Muga no matter good. The Muga no matterna, Dak of the Chirizna, here who Jason the Rachin, the Lachtuma Dauchir is. Chisga Lachtuma the Kijit on the Retina. Oh, Tasir Mu and Dandla Margate Chirizna, Emarakala Squirmbuchi, Kandu Nanga to them be Chirizna, Undigita Pope Jung Kagamuni Toga. Oh, then we jung that dark of that chitna. See, Rumo Jashing Gulaka Tancha Ranjira. Only is it that chitna, Mara Kugelani on that chitna, Langan Bridge on Chirkitna, Kagama in the Daukus, then at that dark of that Jashin the Tatoma Dauchiris, Gunu, not under Lachtoma the Kitongus. Pope Jung Kori Gunghin Davy made to chase. Oh, that thing which is in the Pope Jung Kora Kori Tam Jelitizin. Pope Jung which is in the Kora Kori Tam Chitna, Gunghus Gunta. Jo yang kengen yang le, jahsik ke kengora, mi chapel habi cerita nak kengzir kerja. Jahsik ke kengi cerita nak kengkus. Deh, kau deh cerita nak cipta jo gunu gua jemtian cerita. Pobjung gua korugi nak kengku gun dewu gua, mi gua tuh cerita aku segunu. Deh jo gunu gua jemtian cerita nak. Ajaik ni cerita nak, jadi hande mana sungai, sembuh gua cerita nak jemit cewa. Jemit cewa deh cerita mi chapel habi cerita nak kengku gun dewu tak tergen. Kengku gun dewu aman gunu gua cerita jo yang kengora. Deh ni deh cerita nak. Жи хана мантанда сэмбүүг хүнг азонтан. Азонтан чонги кэргэчрэдэна. Нэгтэн гэл хи мэйпүн дигэчрэдэна. Нэжэна чэм чөөцө намба анни өнэрэ дэзэшэл чэрсэн. Азгнэдэ гэнг нэхтэра кэргэн жигман гөчрэдэна. Ганымтан дан би гэрэг гэчтэн. Та кэрэг сэмбүүг илдэ чрэдэна. Нэ дан дан нэра. Тиг жөшаг тамжи кэн ритлас. Тамжи кэн ритлан дэ нэта чрэдэна. Габи би тонз гэкав өнэрэн. Тэмэнди чрэдэн дэни ми чэпрэл хава. Kanghu chirizna, jashchikndi chirizna, mi chepril hawa yinu jimtsinna gipanda dhani chirizna, htunna gunu gu jimtsi, jigini shtriya hana mantag, sambu gu yindu chirizna, mi sikhtyu gu, khtamjindu chirizna, gabivi lamzgu chirizna toitangnira, sanglamzgu chirizna dhani toitangnira. Tiyina, dhanan dhivu tizishi guga, kanghin dhivu zim. Jiga chirna tijtuan gu niru. Khtamjindu, jau rama na khtamjindu, kangli zonta chirizna gu samni yin Reden cikdi, tuan kacir itu na, jarcik itu kan, dua mana ini dah nuga kabra, tena tuan ciri kaki. Tuan kaki tin dalat cacir itu na, jauh ramana kita amjin dalat cacir itu na, shone yen tadi, somba pugu itu cacir itu na, kuda si jauh ka. Pakai siapa, tawa ni sih tuan ciri os, pakai na cacir itu na, wujud sopak si gunu, tak kubis itu na, ta, sah harugu ka, cikci harugu ka, tena itu na pakai si jira, tu tawa cacir itu na, pakai ke siapa, siapa na jangan. Jungdu da chirizna, dawa zi, mg ginyo ra. Kugi chirizna, daashi la rungan renshi ka mg nduzura chirizna, nivir shi ba. Nduzura chirizna, dremit chirizna, kurga uzi gishik tongli. Agungundu, mg agungundu chirizna, uzi gishik tongli. Ndu dawi chirizna, zishan gudukwa. Ndu mugu chirizna, chong chiriz giret. Langambari chong chirizda chirizna, ndu dawi ziret zi. Shekundir. Tan dini chirizna, Цэгэн дунгуура нива сэмба тамчига чирэдэна сэмбүүгэ живу лонган жэнчига пөвчэнгэ нэнгэ юэндэнтэн чива дуэнгүүгэ. Джэмэлэ дава чихэл сэмбүү дэзэ чэрсэмэзэ сэнжигэ пөвчэнгэ сэмбүү чэбэжэн тушэн гэжэ чихуа. Адэдэн гэнэг сэхэн мэсэнгэй пунгу тунжэ мэба, дэнэг чонгэ джэма мэба. Зуштэнчия джича чирэдэна садуулэ шива маэмбэр арэмбүү чэ дава чихэлэ джэба. Taka chigrih kuruk, chigrih nangka jachina chirna khutsila shiwa nungni, tenu chungku kungu rabda yangni. Chigrih nangka chirna kura kurigina khikka zokula natsuk tanga dambi chirna tsukwaay ni. Tsukwaa ka ngay tamchali chirna usir mungu tui chirsungi, chigrih tanga tsukwaa tamchika gzuhtara qaybzig matunga uka jamsu chenbu khutawe chirna tungtamni. Pobchanka kura kurigina chirna matamani, angarli chan chirna gjaa chishan tungyangar chirna lukwani.
법정과 가와 다음 지나 가는 부치 하나 투하리 좀네 너무 위치나 제치랑 거 그치.

레이스링 산칸하지 때나 데링하 두고 와르컴된 손이나 남거선 중간 남단대를 더 무상지메컨 고롱은 잠부식게 와르카가 종처링게 동로층마인 찍찍던 다르시고니 세티가 완창다게인 라와리조라인 엔점게 젠트그레 동고노가 차다리 대등 한다주 카르송 대릉 된 손이 나인 릉싱게 사차 멍체 희전 손이 나인 다지 카친리만 받고 카나다 坑 바꾸 가난다 영나 차로한 바꾸 가난다 너무 그냥 쓰던데 욕해 대등적으로 다등에 능 생겨 상님 멍치기던 손이나잉 남시가 조정된 손이나라잉 스티브지가 저기서 젠척서 송원이 너무 그냥 쓴다래 대등한테 좀 당을 공된 손이나라잉 능 생겨 사자 멍치기자잉 지 큰와 없던 가난다 가친 리마 없던 가난다잉 너무 그냥 쓸라 속한대로 욕해 대칭게 두부르 간소니나 인 주와 근데가 다완 정도당도 다등이 쇼야만 좀 러스르 세공도 번다 청막인 니버드 점저 된적 송다니소 잡조라 땅토레 주이 하정가 같이게 레이트링게 상큰하니 대등 한다 주 서티게 다른 생각 사자 멍체게 된소니나 아다 저등게 주잉 사자 멍체기나나 모르진거 자록사로겐 잠등데 지오니 처럼가 다르칸다시 첨부 송송다 제거니 대비는 카미 메도라 슬동 메도가 저송다 인 아랑 던트랑도 못 이르급서 노징 대츠근다게 치르게 능라 팀제르는 가랑당다 인 강서럽시랑 원급 지어 노징 와르금된 손이나 쇼야만 됨 덜즌다 셰고리 실단 타만다게 지르드근데 어로뇽시 주인 마브지나르고 레이트링게 산칸하니 대등탄다 주와르금된 손이나잉 디츠그릉징게 참너근게 침다잉 지게즈거고 그스티징게 릉징근게 대등대미게 다등이 머거게 고송송다니 흐느저주잉 하징게 같이게 처버터 주와르금된 손이나잉 다지게즈게 와르치글라 속한다 숭카사니 단도모 상철라 속한다라 라티싱게 주단디 와르금된 손이나 달흐버테라잉 시바라 돌은 참마게 디송다니 자브즈웨주잉 하징게 같이게 레이트링게 산칸하니 대동탄다다 주와르금된 손이나 잉다 세지데 신징동데 톤나자 디체게 주와르금된 손이 좀 메르다라스 거기 쇼군다니 니쇼고된 징네 자조라 땅토라 쮸다이 하정가치게 서버터 주르자 땅란 너서게 메르충게 쇼군다 세진란다 대동로다 땅이 주다 혼여로게 다치다 세진란다 대동로다 땅이 혼아 주도게 컴트 잉치 롱커 세진다 무게 잉 주와르금된 손이나 잉 남단다름 지제로 송화당 된다 땅 너무 쇼고 된징데 자조의 주인 하정가치게 Tenachu logul chekhtan dar gochir shekib dornum shagino ga donsin zga chi gorzu sha chi la. Achu arkum de nam de namdan darim chi chi chu sunga tang tanda tang achu logug chekhtan naran da gam chatan da kirge ing gorin kang gam ha jing ge jemung san log ke. Tenachu logul chekhtan da mi khor ye na tung de gung de gep jirsa de mzik dan de sonya chik la kan achu log su chil li gal was logul chekhtar de na rung shi la log su na ga log yi la cha ji de be wa tang tan nam bar kin jong tan ji ge sa da Anjiga la kanda yash kala maa nyangshir da jirwaas. Logul chikhtaa maa yanam chitaa yinang da gochir shiina alangkur nanga brekkala nyangshir dang thwaan nii alog khorwaa tanga. Mdrentil malag baamash kapaa chilan dhuwaa. Kaatee alangkur jia alogkala arshchun shungtse

0: 조이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리제레
1: 세롱 따모시 얼굴주나 마루에 넘을까 얼굴을 세속은 옌다 있느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둠 얼굴중 차치인 조그렸음
0: 야 따솔직주

0: 지링게 산칸 하지 테나 초티랑 하시 그럼 여름 신게 남시 내친데 비디오나 다 때랑 연결된 손이 나인 랑생가 사체 멍제 현의 손이 나치 철 총총 밥 지나나 친정 좀 좋아나 같이 데만 좀 밥 지나나 너무 상선도 아니 뭐지 그 영 랑생가 괜조 지나 고록 사큰 멍체 희 바르종라 찬다 적거 종라 스과가 말로 소종라 스과 랭 큰체 뭐 밥 지나나 대동 한다 때랑 공무니 손이 나인 대비신 그런 신가 상이 거르선 데 큰체 뭐 밥 지나나 너무 상선라 스과데 요케 대신가 주 대비시 그 영조 카르상 땅들나 사큰 这个总算也来用南西的用这个是坚持是送用的那么个能趁的来的这种汉的用就阿克姆电创业的坑前部马不进来的用那当那么个能趁的来是关的有个的这个但本来的坑创业来用说要么人就另一本的用就南西的用这个能够跟这次来是关的接大等于连接能够跟个人就哈这个感觉 대통한다다주와금된손이나영도무가다남식인지라동도다등다철밥진안도무가상선데요기나차향진안다다무가상선데요카대칭은디와금데다흐퍼데라영자브조라동들군디터나롱커거른조주이 하징가까치게 Tangsam Gokung, Tamba Tarjin, Tetaka Zotir Pemni, Waikar Kadagatang, Tarjuka Natsunur, Gabsa Se. Bretig Shail, Tamba Tarji, Kapar Mtung, Chigibjilagni, Chigubdananga, of Dundan Samabjil.
1: Joanbu Lamir Demo Nurnayol
2: Lamjer Nitsun Jurbun Tin Narsal.
1: 人生蓝顿

0: Tandai kaatali da tangai, nirchuk shahandu ligu da tangai, kanyiga shabshanda sochi da tangai, tang maang suwa tabdi chani. Da tangu manji na, ngachi kurkyu chamrata, da ngachi so zungu nir. Chirga da rigi rigu nir, da nyan chanati naang chamrata sukhuna chukka, ngachi aranga ngisa chamrana shiguna chukka, da chamrata chamkana yungu da tangai, ya chamka kaguni da uchi chamrata chamrata kwaazi. Da ngachi kurkyu chamrata kundi chasna, ngachi ya maang suwa tabdi chan yuchila, da uchi ndi na uchi nukhchata sachata lamadi saata, yonar dodiwa kakirna. Tatiya hanjika dodogba kaya luwa da chi ngachi dikuna wangyo tabirta madi di tangna ngachi chamkhunga da yatagda kari da ngachi chamrata songi da dewa ayna chukka da di dodogba kimsa gukhani zigda tangi da dabdi chini da tani chamrata kundi ya kurkyo chamrata kukumu da kurkyo chamrata jina di da sachata anduza meka da kanga kyo donyo ka kanga kurkyo chamrata ginkho ka di songi chamrata kundi mazir to nya kurkyo chamrata zina da kurkyo chamrata chiringi da aru chamkhang kanga naranda kurkyo chamrata vikanda jibkyo yonu cha unchang ngachi tenrim chongchi mo chamkhang di kurkyo chamrata manjasa chidonzi da ngachi kurkyo chamrata dara chamrata sukyo rata chamrata chachaginya da shiga songzhe no ngachio shiga shanir chike songzhe kuna zina chirga ngachio kurkyo chamrata adiska chamrata gukhazan chamrata sukhna ta dewa nanga mang sukhna chukka nyena da ngachi chamrata sukho no gorimde jirida da chingi na ta sukho no go rolig da shiga dihan chika ngachi chamrata nanga chachamrata tashay na rigi nyena wa kachi tiwa sukhtuku dan da giri da ngachi жаачымды жыжық көнірмо. Нанғысығы кәчі сұлығына көркі үшірмады қысығын яқ табдей үшін еу жаңын енгіна таңғы чі үшірмадың қысығы маңсұрға сөйіна да жазы көк қаны, да ендің сұғының чәк қаны, да қайысқы да малғына чүкіз, чымғы дүхе шайына чүкі, чымғы кешағады мұсық көнірді мұ, дауын есіді мұ, мұ, да қойызғына өчі көрігіра төңкүң ады нөсейдіңі да не чым бақ көні, чымдық жүк көні, да дұғал лөтчі қарай жүк көні, чымдық әжімі бақ көті мұ, мұ, ендің сұғының чәк Tāwāyā kāyīsikā tā gūmō rīmā rīmā sā yū tā mō sān tsā kī tā tāngi tā rīdhā ngū tā wā chī khuīsā nā rīdhā gā lān rā rā tā rīdhā sā chīng wā gā zī tā mō nyā sā khū tā mō gyū zī tā ngā nā tā mā ngā chī tā mō gyū zī tā chī tā ngā chī dēwa nā sō chumā sū khī tā mō ngā sū khā chā chā gā lī chumā sū khī dē nyā ngā zī nyā nā hān chī kā chī tā mā ngā sū khān vī tā tāngi tā kā chumā chā gā
1: namba kurum tamche po monchu ko gangi se na nyon tuka
0: tak chu chuma na sikda kana mori rangi se ko tak chu nyon sur za manja zo no mota dinang sonda ni zamba ka chumtuk chu kontra argina ta ta chamo sina ta rangi de imnyenga rangi tu ndran da za ga tu ndran da moyona ta rangi tu ndran ba da mundi imnyen no ja chum tang ga no tu mo li ze li imnyen no ti han che ko tak mangchis ka ta chi mangsu kai ga ردغت رنگ سون اونن تنگ نا چنگنی دتا مانکس کی ہیو کوم اونجا کیس داور دی ردغت دا کار کنا خدا نا ردغ ویم بو تو کازی ردغ ویم بو تو خیزنا ردغ الا تو مت ویم بو نتا سون ردغ الا گا الا سلنگ تا رنگ سون زون دنو تا کھتی نا الا تا نی سن نو مار تی تنگ نا تا چنگے مار پا تم تم د ہیو جا مو تا تم تا چنگ جین دنگ کو کانو تم تو اندر کا تا نو سو چم تخ چ کو نو تر گنا تا کچی او تا رنگ گو ما تو نو تم رس نا تا رنگ سون تا تلی می نن تر
1: کون ما یار سی
0: کون ما یار سی تا تا چ دی کون دی علی تی چو می تا رنگ تا تی گو کے پو تا لی می نو تا شی گو مو تا تا چ ہو چو چم تا تا کی چیو یو نو тэрмо
1: гэдэг яг чэний хөлэнжина зямбага сэтэнг ирэнгэ лартсын итэнэн дэнэ лартсын юусаг тунгонда инина чиг чимтэ ямна мартанэн дэнэ
0: ари
1: татта чэнгонэ тхамара хинжугому
0: тэр тэр тао чи ман хиска ларс адика цунна чэмгэн ямна нина яг чи чэмэнэ тумо самгэнэ уна тао чи арчи сучхын гэнэ очи ши ларсын тао чи чимгэ дэг гэнэ тумо юказэ тав та арчи сучх ларс та нина чэмгэ гэнэ да тэрка та кчэ сема тэнтгэзэн бапчу та дис хотан чи чэмэ чэ чэ дэ тэнэ мэ чи хинжугу тэ дан чи ди кё чэмра кечэчэр тати хэнчэк тонэ мон чэм кэнджина та ниви ло анга гэрэ тэндэ чэм домби чэчэра тонзра ангабжа ими тэмзрэ зэмо тати нэнгэ нэсэнгэ чэчэ дэмзэла тонсо жэча ангабжа ими та чэнгэм мэрк тотхо юк та чи анига то чэнгэм мэрк нэра юнэр та ямни чи чэнгэм мэрк мэн ба ямни чи чэнгэм мэрк ямба тэмо тэндэ мо тати чэнгэ да ангачи тан дэмо чэнгэм мэрк тотхо дэмоз маз юнуга тэжэжгэ та нэнгэчи кёто тэнгэк ги контейнера нэчу нэлэн баргу кэни хинуга нэлэн баргита тэ нэлэнэ гоганжиксэн уутрику тэжэнгэчи ямэрэг тэндэк тисхвали юну дикэтэ мозэр
1: янчэни хуланжина андчуко горым тони кэгэ кэни лоцаг агин куюну тамчэ поинина агин кута конэтэ икунра
0: ари атэ сэгэ чунхва мамэн ди ямэнтэр тэхсэ жатэмнаа дигэ кэгэнтэ сэокумо танди чонёмөргинда аранг гоно аранг табдинуг кэчэг кэчэгтэ 고추대등에 그치
1: ཁྱི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디나니 함스케 지 머리 던졌던 대화요 노 이모가 거기 이제나 지 다 참치 조건 오고 걸음 뒤 초네이나 아 주거이나 샤와티나 지히디니 뒤 손에 나지 참마가다지나
0: 당이 당토세 당노 마치 머리 던지크 이간데 마치 드츠크 이카나 냠시 다 주고스고 당이 다치 세탄세 중에다 마치 드츠이고니 다 마치 드츠 그 교통 등 교통군이 감촌디 나 대응원 지당같이 다른 존치는데니 사수의 소대더니 섬니 특가 다디 대하디어 사수의 소대담 니 된기네 전부 소모즘 된기 전부 소대 나다 그 마케단지 그 도모 네스 소자 니스트다 다른 존치 사자 그 마케단자다 누바 전부 태우가 다 던던데 지당같이 스티리 콘트니 수수 관계 된 좀 가능 당같이 좀 큰 거 니 던데 지금같이 니 던 약해 지향 동중의 지향 당 때는 뭐 다 같이 다 머리 사 그 던전의 바치노 중거 딱히 니 체크 속이냐자 진용 동주 전용의
1: 점체 제 축노고 잡콘테니 참나리 있는 나 그거 지금 지향 동지 지향 당나 축노고 아 대목을 왔던 자기 요구 뭐래 다 머리 던져 놓고 높아 잡신 지 동도 잡고 슈가 다 지금 지향 동주 탄주 내나 지 메시 뜻을 보느라
0: 어떨 다 근데 그 머리 던져 놓고 봐 전부 동동 놓고 다 디캅 그 니체 니고 삼세다 로주즈니 로치가 다 니체 저모체 디크치 니체 그 한체 그 다 그쇼 머리 던져 그 내는 봐 동동 들랑지 상로 동원을 니체 그 손에 지금 다 그 니체 지가 전을 머리 사 근데 그 머리 던져 그 니스와 네바탕 노 인도모 디토스원제 다가치 니첸르카 니체 자자 르모치콘드
1: 아 따티 한치니 다 진뎅가 샤와가 초니스 오늘라지 마마 탐콘스가 총진나 리카가 리름티 카마마즈 욕 테크르테르가 머리 던져 뜻땅 대화요 노가 아 야나 지금 조회 남바나 손데 그 너네 야 지금 아무 쓰지 않게 조회인데 나 지금 잡적고 제조고 지나 죽고 아 대한천이 지나 지금 정막에 나 지금 네버터 덥죠 세고 누구도 먹고 있나 지금 아무 쓰러는 지금 조회 근데 쟁고에 나 죽고 지금 단가 되니데 당연히 나 지금 제조고라 되니 네 손에 나 지금 정막 갖다 지나
0: 아니 당같이 다른 거 좀 정확한 지나 정확한데 정전리 공수인 임바찬이 임비찬이 개 정력 저적인 게 요거 뭐 지금 당같이 정력 저적인데 생에 다치 고추 만나 저거한테 세탕지 디한치가 같이 회장이 되거든요. 같이 돌몬 좀 큰 거 뒤집을게요. 다 지스가 그렇고 뭐 뒤집다 괜히 뒤집. 다 같이 뒤집는데 같이 랑긴이 되니 다 다크 혀고 근데 뭐 말. 같이 상친 그 능크가 괴들랑다. 다 되게 저거 또 뭐 뒤집지. 다 뒤집 지나다 같이 교회라다 저거 교도 뭐 교회 떠나. 같이 교회다 괜히 나 했더니 다 뒤집다 리메이크 대화 소소나 죽었다 같이 이렇게 소소 들고 신이다 뭐 소듯이 다시 되나 당시 양다 연극체 세게 되나 그치 연주 삼반면 삼성 그치 호자도 했던 게 되나 그치 단도에서 지우고 당시 호자 디나한다 다 이게 장창 말다 이거 교회가 공안직 승근 잡브라더스가 되게 되나 다시 디나 단도니 또 뭐지 괜히 뒤뜸들아 같이 물이 던질 거 리카는 거 리카 소지
1: 네네네 다티 한천이 남머리 던졌던 대화에 오는 거 군대니 나요. 엄마 잠깐 좀 받던 들나. 아무스게 있지나 자치 젠치스고.
0: 다 아무스에서 놓치. 아마로 사건데 디에종자 주까지. 종주는 거다. 치르게 교튼 진지나 아랑 사크게 교튼다. 아랑 사크게 엄마 잠깐 그 교즈들 거 그럼. 당 같이 마로 크크 긴큼 그 교즈도 나 긴큼 그 속이는 야망 된 거 긴큼 교즈나 죽고 니 된 거 긴큼 교즈나 죽고 더 얼고다. 같이 더 좋게 뭐 잠깐 내는 줄 거나. 디스콘 안나 같이 다 르동은 땅 간다. 디 한치크 자자 통하더까 안 걸고 됐더니 상하도 따위 대신 간을 받던 돈은 니진 그 도모니 등으로가 그래서 나 센자니 전도 도모 소문이다 정말 속성 같이 털모 좀 큰 것도 교신데 셀리다 너희 좀 보내.
1: 아, 저기 어디 총선 지나 총진은 돌아나 콜렌지나 신금 잠깐 뉴욕 모레라지. 근데 전대 인지나다 산이 가히나다 태클대 나 신금 코나던 데와 오는 건 너무 긴이나 지금 잠깐 돼요 그모. 아다 마루 사클다 총진아 다른 론치면 잠깐 더 인이나 먹스겐 크로노 인이나다. 신금 던 데와 오는 코리 송출라 노파 포소노 네던 데와 오는 거 교통진이다나 잠마이나 다른 론치면 잠깐 나 속고모.
0: 다 신관의 바지도 노 교통으로 당하면 잠깐 되니 세코나. 단지 교통들과 아주 군우가 가와 마치인데 교회들아 뭐가서 지요 교회다 뭐가 지다더니 다던 통치 근데 교회다 얘나 파다더니 또 뭐 년천의 진우도 치 토이 뭐좀 큰거 사가서다 오리 말로 그 좀 강하게는 거 같이 좀 강한 거 제치들
1: 아리리 사가 어쨌든 게나 마만 좀 강한 게나 그렇게 조동즈 더 좋고 고름투니 사마인이나 지금 태동이 대고 그모
0: 아리
1: 나초 원대 사건 따고 존지나 마만 좀 강한 게나 참라 소이 더니 게나 좀 더 좋고 누가 남바디 태동이 고누고 니 고름 탐진데 이나 지금 사마게나 지금 다주 너무 그 공수단으로 그 시행가 뭐
0: 아니
1: 실탄 게 나 자용 거 정권치 마셔서 마가 이제 나 잡라 소리나 다 대통시 총노 들까 이제 나 대통이 어때 그거 디 걸음 초네 나 다야 영 마마 죽고 더 좋은 나 더 좋은 이제 마마 그 욕 이게 나 아초가 자치 마마 소리가 손지나 아 정권 거 잡라 소리다 오는 거 아 때네 나 좀 더 좋고 노고 걸음 담지 보이나 지금 대통이 꾸는데 다 주고 검수 너무 드라마이크 뭐
0: 에리
1: 대도나다 주고 그렇죠 잡라 소고노 다타우 인지나 아타 예니 인지나 다디와 강니 사샤 강니 터졌구나 대도 동에 대도 크리데 동에 대용문이라 망가 더긴이나 산인데니 어서라 마즈르우카 테랑카글이 누글 담모게 팀글이 칼리냔지 마리아스 고노 우티가 버스타 사무즈 즈르우카 모 에레 디 한체니타 추추가 정말 속고노 근데 대동이 이고노 고름데나 추추하는 거지가 돔치지 처머리 지금 단우 지금 론드 추나지 제만 주가요카
0: 아리 태통 거는 인지나 같이 참큰이나 죽고 당시 공원 참큰 거 아리와더라 같이 태통 교인데 진된 전자 다 태통 매 맞다 믹스다 그때 태통 매지나 손이다 응거 같이 고치르기 축생이래 이게 지 대단하다 같이 태통 많이 나죽고 뭐
2: 때문에다 쓰고 참라라는
0: 믹스에 있다다 다 믹스르긴 지나 안디 나마스 인디아우 카난지 대한체가 아작가 아딘즈가 타 노카난지 도모니 쓰우나다 같이 태통 있고 뭐 대한체가 교자로 태통 있고 타나 같이 년토로 교전돼 있나라 대통이고 다른 그 도둑바손이 대통령이 그 또 머리가 뜬다나 대통령이 뜬다 이제 한번 세우 가는지 나 큰이 캠페인을 빠 가는지 또 모여나 그제 여자나다 같이 대통령이니까 대한지 그 여자도 맞으나 같이 이남나 대통령이거든 다시 다시 같이 산이 망속고 또 다주고 또 뭐 치고 그거 또다 이제 같이 세 땅마 다 다시 좀 그 카이 장사도 카이 세주다 다 산사 년차 카프타 주니 시트마스 콘테스티나 뜨치고스 콘 또 뭐 같이 또 세고 또 다 같이 같이 지금 같이 드르크 니와르다 산이 망속고 다 또 뭔데 히츠다 그다 같이 이 같이 대통령 군대 바티 대통이 다시 진짜 다 샘쟁그다 세주고저 타오늘 가이가 다티 한치끝이 고름난 거다 다른 거 참력근데 히트 사모즈트코노다 양 참력지적 남바즈르모 마치 산이 망스화 뜻다주 쓰뜻치게도 다같이 참모 타동고나 같이 다치르가 아자차가 그치 고지 타동고치 아자차가 니타 타동 이 미엔르카 타동고마 아자차 고지사 타동고다 다치잉이서노 참 다시 교통 접당스가 로앙아라 교통 찾으라 동자식 교통 좀 넣었다 뛰는 거야 가이 덤릭던 가는지 대한체 그 가이 영 디에스 교통 살랑다 간지 또 뭐는 대한체 정말 손도 넣는 거다 다 야사 그 고지 이제 대통 거
2: 아니
1: 다 문세 다 손지나 저 대통 왔다 오는데 멍치와 저 정말한테 죽고는 거 교통도 더 죽고는 거때 다 또 어디나 반찬은 네가 너 오는 네가 지금 내가 맨날 이렇게 하고 마음 타는 데모리. 다시 딱 꺼내서 꺼내 남반다 타고 있니나 갈성대랑 나 산이가 마음 안 쓰고 존이라 안 돼도 그래 너 이제 마음 주고 욕설. 내가 다 마음 오빠 침칠 제누가 걸음대 뛰소나 다 샤와 강탄 강슬리당 인도 무슬리니 한지 말에 까무슬 리니 한지 말에 내일이나 니름이나 태통하티 노다리 너무게나 노빠 태타 너무게니나 침체 폭타 론도 무즈가이니나 총캉는 인도 고탕 타스고 누가 참만지나 나 대지가 지금이지나 지금 정말 힘주고 진단 그 좋아 존이니나 정말 그 샤와 말리가 아니니 아른 그런 게 그게 심 좋고 뭐 어떤 사람 그게 욕 머리라 지 아 다도 뭐 남바 그냥 이제 됐다니 정말 그 샤와 말리죠 다 근처 소리 자요 Timbul Hobjonde is one of the Ternandan Lantinina, Sojinga, Chopatamagalani, Tim Sonjuga, Lam Candice Jomo, Adena Chesakina, Dama Montemkang Etany, Gisambagal or Datuni, Dagonga Lipsipa Gambani, Dana Jumi Art, Shawan the Tamjel and the Trina Kirijan Bapai, Shawai Polino, Ninden Tartar in Sandalanian Guno Jasin and Canambag subsidy, Chetala Quadin Chisini, Cher and Yella Sunina, the Kundina Shawali Luchmos Gorswan,
0: Tanga Yung Lu.
1: Gungus,

야 나 총 지적서 공리 저 정말 그 냠게 소리지마 총총 하모 양숨 걸렁노게 야라 성기스르고 노랭 해몬데 로뇽 당식신으래라 디나 랭데그 주보 총총 속을 없이 그 공성아 조치지 카드고 사라즈 타니 용어 틀타

야, 대령 주중 주거 담회 동무 쭈응암버 라블릉멍 초 니고머 담희멍 뜻이르고 야, 저버송청치 담회인데 무슨 고뇽스 야, 담회인데 층이 능도 나지 마시나라 저버송청 정말 싸우리고 터요라 쭈응암버 라블릉멍 초 뇽머 담희멍 아, 다 초 뉴콰즈가 초능진아 다다그능 난 담다 영나 간히글라스 과 마즈기 요노 아다주보 총총 총마그 히슬 능신데 대등 접신데 멍안바스가 초능진아 아다 라블릉 망아다서 근데니셰고 누가 라블릉데 쳇그레 뜻이지나 다 그르게셰고 누가 스카차테 인진아 삼로 마등아 머브진아 아따 판토마토 데삼로 마당아 다당이 녀젠바가 글라즈 진난다 영나 녀젠바가 응세 진난다 영나 다 돈드 만자와 남반하 죽셴 노래라 데나토 보총총지셴나 머데득 카르 지 은행거 영나 아릉기

야 나 좀 좁아서 되나 대중 거 그게 가르친 거 참바 정도 그 능아 아직 그 좁아 총총서 등 좁아 총총치 파마 남버 그것이 우진지 잠킹 생툴지 지르비 워머 정비 전이서 그 누구 회찬 되게 능니 저는 그 마치 스타트는 근리 같이 있으니 너무 그 희샤 통즈 정말 냠줄 샤주일

야도보총총 철라 아랑닐라강위 푸슴식 요땀 말라 푸슴메치 문허지초알라 선능지흥 조능잉 아랑신지 냠조세시 푸슴유정 문던지라라 바슨마시치 아리스트체니 등글시에서노거쟁그 푸슴의 담바등 딜라 바슨세제는 스틱라 스틱튼터 접증 데는 존팔위 자마인세르

0: Lopta chemu tarsini, timu gata lopchin loma nyinguk. Jojin daga sonrim, jojin di choni, danga su nyankan nabaga, rangranga jenur la kyunkul matipi cheta, nyamjo kantakhshel goga, di kurgani chila ngalci gilunshe jujil.
1: Jolhui chema chungsum la, chamchil chatang ranpaya.
0: Tina tatang gadan shirkan rui na Hualong zong chinkur chondil mamang chamra ga sangul ba chupatar yin. Ya chupatar chyo demo yin na.
2: Hari ngunzan ba tang nyankam chukuna ba chama demo yin na. Ta tatang ga lintam dig na ngis zuwin jina chama la cha chumcha ja nisok shanggil la arugran shibin ngani zigunun dara tan dutang Jayu ke jauh itu sih kan dega, ada ngan sih niem tu, ada tujuh macam itu le. Jangan tu wajib sekolah nunggu kelas, niem jauh itu kan terus ini na, nunggu tenis sama lah kata tong sih jauh. Ada tong mending jin ngan tu sama ke hisap ter, ada kasang terang jin ngan ada jajan ke cuci la, ada jajan tu yang ngan tu ke cua tang sih ke kata ni ni, ada ngan tu cua tang, kan di tekan ni, ada demo ke, ni wajib jadi yoga. Nga tsi chan tra jan da tukhundi wechwe shili de tangi, ta tra tukhundi nyo tsungi jindin tra, yang na shi jupi jindin tra, ta ti tang din tra ge, shawa kamo shi jiki yunir. Ta ti tang nyan ta, ta tra jan di mjik kur ge, jo tong yung, arat tang rinpa, ta sirwa mangpo shi shungi yuk. Ta kong ge jo tong di rindi, tukhchoo shiju ge chet, ta nirtong junga lu ge, 中华民族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 당아 추 중화범마 진템 제캡지 니톰 뜻실자 침지 돈친 니자 등 자지 자듬 제담 배시와터나 아 타콩그 너니 든다지나 달루스 맘지 디그 좀지기 등 양나 자녀리크 등 제파냠추 양나 제파 정증 그 제파 조건노 그 따뜻한 그 니망스그리 디노 챙긴 아친 남진 소위 촌디다 자전도 도고에 주시 고노 가서 니퍼트 아다 제캡지 틈저 담배시와 들은 그 샤초땅 아랑 양나른 것이 누가 갈찰아서 신그 제제 위주도다 하진 그 갈친즈그리지 다 쇼니진나 아가신년도 차츰 다자니 소샹글 아르그런 시비 능니 즈군누가 조회자 지간드가 같이 냠터 공가 니망도 도 호치모즈기는 안데지는서 사우즈기 주의 다 조톤 도 혼데 인진다다 응초 활롱 존니 행이서 숑누가 다 조톤 도 모스크리 다 조톤 딘낭가 마나스 우인진다다 로마 가와땅 로마 가와니까리 로마 가완드가 로마 가완디 니마즈 같은 느게시즈 오다 카송디랑 지나 다 고무 자주가 탈림시가 에프친스 요크 고르모양 자나 죽니 도모가 탈림시 요크 아 치초르타이나 인도그스 드게 쪽 가완드도 거츠 가완드도 혹은 당스가 제누가 지니다 아 산난 드긴 도스다 카송디랑 지나 고무 자주 숑가 시가 까무즈르 아다 드게나 고무 자주가 탈림 도모 아 에프친 요나 아 당아시가 테크 당기라 탤런트 드고질이 대당 그르모리 자난 도크즈리 아다 토마 가완데 도코시즈 오다트게 시누고 지그니타 로토고 가완데 도코가른 그 드고포 가와라 가와니가 아다 토마 가완데 도코 고토시탄스 아다 티게 지그니 지나다 가와라 가와니가 아다 가와라 가와니가 고토 오니 아다 총원 상친의 선원 종친의 나나 지대 등이다 아다 간수 상친급 배인 종철즈군노 사디에송스 아다 사디에 톰누그징니 아다

0: 그지 시지 정리 아다 카시 도나 니니 아다 츠 토토 도고 시긴드니 뜸그 아 잡시 요크 아다뇨 젠 신디세나 아 게스 아다 메몬 청캉 농니 랑그 케건도 송초 주기 체라 뜨시르즈 지고도나 땅이 버트 이게 토크 단흐 고누드 무즈르다 칸니 쉐와 정금 마초 아다 게티조 단흐도 메토나 아다 랑그 케건도 양 송초 임트니 아다 뜨시르즈 도고지나 양 판카시 그 뇽니 아다 뜨무그 니츠즈르 다 회진 조진나 아다 가와도 후가 카와라 그루무 츠츠 탐바치 동즈 아 진노고 지그니 아다 치이글라 숙바 이게 토카 감자 아다 치가 마트리즈 다른 그 다스 토니 제노 치즈르즈나다 카와가 카와라 아당이 조 로치케 지니다 아다 치노고 그루문 당이 조 터조잉이 조 로고다롱 그루무 토동즈터르 즈트게 셰브스 다 로치케 gurmu dhukhu shira lanjuga di tsote thonunga zhigni ata kawa ga kawa lan dhirtgashi li dhe tangi ta gurmu shan zi tsika ata kawa ga gurmu mashan zi ata kawa nda dhukhu ga kawa ga gurmu mashana ata kawa ga chizgi kogu ta kupa me ta kawa nda dhukhu ga kawa ga gurmu mashana ata nga tsi chizgi kogu nirida ata nga tsu kasang tirang tsangba ki nirida geti ma zhamba ga ᱟᱛᱟ ᱨᱚᱝᱜᱞᱜᱱᱤ ᱜᱩᱨᱢᱩ ᱪᱤᱛᱟᱝ ᱤᱢᱟᱥᱱᱟ ᱛᱟᱢᱟᱢᱟᱱ ᱴᱷᱚᱝᱠᱷᱟᱝ ᱡᱟᱜᱩᱜᱟ ᱛᱟᱢᱟᱢᱟᱱ ᱴᱷᱚᱝᱠᱷᱟᱝ ᱱᱚᱱᱤ ᱛᱤᱜᱥᱮᱱ ᱫᱚ ᱫᱚᱠᱷᱚᱱ ᱛᱮ ᱡᱚᱜᱚᱫᱟᱱᱟ ᱟᱛᱟ ᱪᱤ ᱛᱷᱚᱢᱟᱭᱱᱟ ᱨᱚᱝᱜ ᱛᱤᱜᱤᱜᱡᱤᱱ ᱡᱚᱜᱩᱜᱟ ᱛᱟ ᱛᱤᱜᱤᱱ ᱛᱤᱜᱤᱜᱡᱤᱱ ᱫᱚ ᱫᱚᱠᱷᱚᱱ ᱡᱚᱜᱚᱫᱟᱱᱟ ᱱᱮᱯᱨᱛ ᱪᱚᱵᱭᱟᱜ ᱟᱛᱟ ᱛᱷᱚᱛᱷᱚᱝ ᱞᱚᱜ ᱪᱷᱟᱨᱜᱟ ᱟᱱᱴᱟᱝ ᱛᱟᱝ ᱠᱷᱟᱯᱨᱟᱝ ᱟᱱᱴᱟᱝ ᱱᱤᱠᱟ ᱜᱩᱜᱟ ᱛᱟ ᱠᱮᱥ ᱟᱛᱟ ᱛᱷᱚᱛᱷᱚᱝ ᱞᱚᱜ ᱪᱷᱟᱨᱛᱟᱝ ᱠᱷᱟᱯᱨᱟᱝ ᱟᱱᱴᱟᱝ ᱱᱤᱠᱟ ᱢᱮᱛᱟᱱᱟ ᱟᱛᱟ ᱪᱚ ᱛᱚᱭᱤᱱ ᱛᱚᱭᱤᱜ ᱫᱚ ᱠᱷᱚᱱᱭᱟᱱ ᱡᱟᱥᱟ ᱢᱟᱱᱡᱩᱱᱤ ᱢᱮᱢᱚᱱ ᱪᱷᱚᱝᱠᱷᱟᱝᱜᱤᱭᱟ ᱟᱛᱟ ᱪᱚ ᱜᱮ ᱪᱚᱛᱚᱢ ᱫᱟ ᱫᱚᱠᱷᱚ ᱟᱛᱟ ᱛᱚᱱᱞᱮ ᱢᱤᱱᱤ ᱛᱟ ᱱᱤᱪᱷᱟ ᱛᱚᱢᱩᱨ ᱛᱮ ᱪᱚᱝᱜᱟ ᱫᱟ ᱟᱥᱤ ᱪᱷᱮᱡᱜᱮ ᱠᱚᱜᱚᱡᱱᱟ ᱛᱟ ᱛᱚᱱ ᱥᱤᱱᱪᱷᱮᱞ ᱟᱛᱟ ᱡᱤᱱᱫᱤᱝ ᱜᱮ ᱪᱚᱣᱟ ᱴᱷᱩᱱᱤ ᱛᱟ ᱥᱟᱣᱟ ᱠᱟᱝ ᱛᱟᱝ ᱠᱟᱝ ᱥᱤᱜ ᱫᱮᱨᱚᱝ ᱛᱟ ᱥᱩᱨᱞᱮ ᱥᱚᱱᱟ ᱪᱷᱩᱠ ᱱᱤᱭᱩ ᱪᱷᱚᱝ ᱜᱮ ᱪᱷᱚᱝ ᱡᱮᱱᱟ ᱪᱷᱩᱠ ᱛᱤᱜᱟ ᱦᱟᱱᱪᱮᱱᱤ ᱛᱟ ᱛᱟ ᱛᱷᱚᱱᱤ ᱪᱷᱚᱝ ᱡᱮᱱᱟ ᱪᱷᱩᱠ ᱟ ᱪᱤᱝ ᱱᱤᱯᱨ ᱛᱟ ᱤᱜ ᱛᱩᱠ ᱠᱟᱱᱡᱟ ᱛᱟᱝ ᱤᱜ ᱛᱩᱠ ᱫᱟᱱ ᱠᱷᱚᱱ ᱛᱚ ᱫᱚ ᱠᱷᱚᱛᱟ ᱥᱤᱜ ᱪᱷᱩᱨᱫᱟᱹ ᱪᱩᱫᱟᱹ ᱛᱟ ᱦᱟᱪᱷᱟᱝ ᱠᱮᱯᱪᱷᱮᱱ ᱜᱮ ᱜᱟᱱᱪᱷᱮᱱ ᱨᱤ ᱛᱤᱢᱪᱷᱟ ᱢᱟᱛᱷᱟ ᱨᱚᱝ ᱟᱛᱟ ᱫᱟᱱ ᱠᱷᱚᱱ ᱜᱮ ᱫᱷᱤᱡ ᱱᱟ ᱪᱷᱚ ᱭᱟᱱᱟ ᱫᱟᱱ ᱠᱷᱚᱱ ᱜᱮ ᱧᱚᱠᱛᱚᱡ ᱱᱟ ᱪᱷᱚ ᱫᱟᱱ ᱠᱷᱚᱱ ᱫᱚ ᱛᱟᱜᱟ ᱪᱷᱩᱨᱫᱟᱹ ᱪᱩᱫᱟᱹ ᱦᱟᱪᱷᱟᱝ ᱠᱮᱯᱪᱷᱮᱱ ᱨᱮ ᱞᱷᱟᱯᱨᱛ ᱟᱛᱟ ᱤᱜ ᱛᱩᱠ ᱫᱟᱱ ᱠᱷᱚᱱ ᱪᱷᱚᱢᱟ ᱨᱚᱝ ᱜᱮ ᱛᱚᱛᱮᱱ ᱭᱚᱠᱣᱟ ᱫᱟᱥᱤᱱᱟ ᱛᱟ ᱡᱚᱛᱟ ᱟᱛᱟ ᱡᱤᱥ ᱠᱷᱚ ᱪᱷᱚᱣᱟ ᱪᱷᱩᱱ ᱭᱟ ᱨᱚᱝ ᱞᱟ ᱛᱟ ᱠᱚᱝ ᱜᱮ ᱠᱟᱣᱟ ᱛᱟᱝ ᱠᱟᱣᱟ ᱱᱤᱠᱟ ᱵᱟᱨᱜ ᱪᱩᱡᱤᱱ ᱫᱟᱛᱟᱣᱤᱱᱟ ᱡᱚᱠᱚᱛᱟ ᱛᱮ ᱛᱚᱱ ᱛᱤᱱᱫᱟ ᱜᱮ ᱪᱩᱡᱤ ᱠᱟᱢᱚᱱ ᱥᱤ ᱥᱚᱱᱟᱭᱟ ᱛᱟ ᱡᱮᱠ ᱜᱮ ᱡᱟᱴᱷᱢ ᱜᱮ ᱛᱨᱟ ᱛᱟᱝ ᱟᱪᱷᱮᱨᱚᱝ ᱜᱮ ᱠᱷᱮᱜᱟᱝ ᱥᱚᱱᱥᱩ ᱤᱛᱠ ᱱᱩᱜ ᱟᱛᱟ ᱛᱩᱢᱩᱡᱤᱥ
1: ᱟᱨᱮ ᱨᱩᱵᱱᱟ ᱵᱟᱛᱤᱱᱟ ᱛᱷᱟᱱᱫᱤ ᱪᱷᱟᱢᱪᱚᱱ ᱛᱟᱝ ᱪᱚᱞᱢ ᱞᱮᱱᱥᱮᱱ ᱛᱮ ᱥᱩᱪᱮᱜᱤᱝ ᱜᱮ ᱛᱚᱱᱥᱢᱱᱟ ᱱᱤᱱ ᱡᱚᱜᱚ ᱞᱮᱱᱥᱮᱱ ᱛᱮ ᱪᱚᱢᱨᱤᱜ ᱯᱟᱛᱚᱱ ᱫᱚᱱᱡᱢ ᱵᱟ ᱛᱚᱵᱫᱤᱱ ᱴᱟᱦᱤ ᱛᱟᱝ ᱪᱚᱢᱨᱤᱜ ᱜᱟᱱ ᱠᱨᱣᱟ ᱞᱟᱨᱡᱟ ᱴᱟᱦᱤ ᱛᱟᱝ ᱴᱟᱦᱤ ᱛᱚᱱ ᱡᱚᱵ ᱛᱟᱨᱠᱞᱣᱟ ᱛᱟᱢᱨᱤᱱ ᱥᱚ ᱥᱤ ᱛᱟᱨᱠᱞᱣᱟ ᱜᱟᱱᱴᱟᱜ ᱥᱮᱨᱤᱝ ᱛᱟᱝ ᱥᱚᱱ ᱢᱟᱨᱮᱱ ᱪᱤᱱᱤᱭᱤᱱ ᱛᱟᱝ ᱡᱤᱢᱤ ᱞᱮᱛᱱ ᱱᱟᱝ ᱟᱪᱚ ᱭᱟᱢ ᱪᱤᱨᱱᱡᱟᱞ ᱱᱤᱨᱠᱚᱵ ᱥᱟᱫᱤᱢᱩ
2: ᱟᱞᱚᱜᱩᱪᱤ ᱢᱮᱥᱴᱤᱱ ᱠᱷᱚᱨᱱᱟ ᱪᱤᱜᱢᱟᱨᱜᱤ ᱱᱮᱨᱛᱟ ᱟᱞᱚᱜᱩ ᱡᱚᱵᱛᱟᱝ ᱟᱨᱜᱟᱜᱞᱤ ᱛᱟᱨ
3: там тя бен паре рин ти чэм бо джа ин
4: ти чэм бо джа ри рин гэн жун чэ сян хтэм ин
5: гэн жун сян хтэм
6: за шанс ви санкранди чэнами эркин камзэн чэци титэр цон жонгун ян чин кэ воркэ лун чин чи гэн жун сян лэн цэ лэн ян бэр ян тапани тижи чэсэ ngay na ndonzan ba tsarjira xin. Tairan ga lintsa nangtay na chungshang chin marga tenzha yar tun ngun tun tamo tharan zhongchir mamang chamkhang zi nimogi na langshiz gorgi da tangay danshi gado na tharan zhongchir mamang chamkhang chamkhun yamchub jay na 但是呢，我当得到为粮食国的有个没做钱的呢，开始带人的呢，啥啥跟人的呢，啊，他也有人把个没得听这个呢，这个我从他们那出个，啊，我从么个里那出个，等人的呢，这个上千人把个没得听这个呢，啊，我从个那么个那他们那出个么个里那出个，那呢，这个他妈个老江西啥了，没回答啥，你们那这里有个，马路我的让种去了，他们种起了个呢，他们怎么看得到我从今呢，从个上千级。머리 텐데 야튼지 원튼 탐온도 모이나 나벽 나 짐슨 체스가 테렌 돈치르 마마 참칸데이나 머리 텐데가 원튼 탐온도 모게 나 차송머리 아 내 손지나요 마치게 버트나 지 희고노 희고노 마체게이나 고초니 지 모회티데 당이 지 법종이 지마이나요 상치용 거 사실 수수가 마마 참칸이나레 마마 십수칸이나레 제데리 코나레 레콘 수수거요 아 고초네 머리 텐데가 있나 지 그냥 뜻던 와 원통근 자진달라이나 지 법종은 대통이 아랑산이나 지 함망진이나 니 샵시응이 되달라 흐리란 바바이존데 이나 시가 챔보리 아 대위나 다다랑 다위나 나지 고르기니 파르탈린 선달라니 준비 자치년 그나비 렌체디 군지 와스마 셔트뇽다 슈니나 마치 대랑 거다 시크노 다른 동체 몸은 참 큰 거 참고 임집제나 렌체로 다시는 아 안에스나 카드 제비 고스 저 데모이나
7: 노즈마 데모 년카나바 데모
6: 토마리나 지대랑 총나 전로년 튼카 워케론 튼가 간조 셀랑 아트크다 잡슈리도 과든 지시니 다르탈린 선달라니 준비 자치년 그나암라 다른 동체 몸은 참 큰나 모토즈간 도디지나
7: 에 동네 동치 몸은 참 큰나 다 요노스카 리세미나 심스 소르고 심스 소르고난다 아자르 워르 헤르 호르 텐치카 소르 아 보안르 살라르 돈비 머르 아데요니 도몽가 초리 콘다 머르 난중니 콘다 모자 당치 참 큰나 찾아다 성친 람바가 머르 텐드크 응운테 탐원담 코손 토손즈나 당치 난크케 세치나 치르가 머르 텐드크 샤한들리고 니게 고름나가 당치 공름가 고즈라타 요새 시라 체크 마지가 르고응치 사나 접트고노타 치그라 대한치기다 응치 리카 소인지나 르츠케사라 만지텐드크 사한드라 방즈글이 리튼트라 응치 르츠케 사드 냠글리다 땅에 냠세이다 땅에 머리 텐드크 지금노 에지그노 모 피트도 모 자청모 다 리즌데 땡다 땅다 응치 리브잔도 모 자롱 도 모스 머리 텐드크 응운텐 탐원 한치깡 응치 총은 성치근 거 사가 잠바마 토고다 대한치기 오치 다사다 선바나 인지나 응치 리쿵거 원나준바 모샤마 야쿠르바 그다치 제테마 그드가 사가토 그트랑치 자좀 리즈라 다티 한치크 츠르그응치 리카소노 아치 머리 텐드게 사다 치킬리고노즈나 당아치 르츠기 사한디 리고치카 테는 동천된지나 텐드 그만 소츠 탐바 이미 우츠 삼바 흑 다츠 삼바 흑나 다머 난진르 디안지크 다 응치 사잔드나 야머 요노가 츠르게 야차 아드므니 티메고모 다 초막 야차 그치 고슴다 다머 잠바이고노 뒤에다 같이 정형 물그 산대 카탈리다 땅에 늦추 사람들이 고다나이 간이가 샵신다 소지다 땅에 담망 수가 답되지네 다 동무문이다 같이 고르초 참라다 다 같이 소 동원 저게 다 여기 여러분들 다 인터넷 디나 참라다 소나 저거 같이 이런가 니스 참라나 시고나 저거 다 참라다 어 좀 가나 용어 됐다 이제 좀 그 가운데 다 참라서 참라서 과지 다 같이 고르초 참라서 건데 저나 같이 망수가 답되지 요절 다 오친데 나 좀 좋겠다 사자 람디 사다 요너도 되어 가크나 다디 한지가 도덕바 카이 로아드치 같이 니코나 온 요타르다 마디티 당나 같이 정훈가 다 야트도 캐리 다 같이 참라다 소이다 아디와 아주고 다디 도덕과 침사고 칸이 되게 됐다 이따 답디트니 다든 참라스 군디 고르초 참라스 고모 다 고르초 참라디 다 사자 단도즈 메이크 다 강나 교도 요거 강아 고르초 참라 긴코 대소 참라스 고도 모즈 되냐 고르초 참라즈나 다 고르초 참라다 싱게 다르 참칸 강나란데 고르초 참란데 리칸데 접고 노자 언차 응치 다른 종친 모 참칸디 고르초 참라 만다서 치돈즈다 응치 고르초 참라 드라 참라스 고조라다 참르 저저니야다 시가 송제노 오초 시가 산르 치게 송제 고노즈나 그 지금 어초 고추 참라다 디스크

0: 다 지공이 간이가 교수요노 동소 기타 나비아이미요 그제지 다티는 동소 아들 또 탁다 같이 오이크 제타 던트이 동사 그런 이제 쪽거다는 뭐
1: 어디
0: 니완 좀 거들
2: 산이 머리케이나 아긴 콘데 동데이나 공그리다든지 제타이나 쪽거 되는 뒤쪽거 고름이나 쪽거 아 되니 거쳐 참라이나 쪽거 근데 탐지 보이니나 강라 강팽거 어때라 된팽거리까다 도들이 된 요거 요거 뭐
0: 아리
2: 내 총진나라 아니니나 엄마 참컨스 그냥에 버터 아접고노 아스치진데 날글나 따르고노 아정이 역보리 아 대마인게이나 요 머사크니나 참컨마요크
0: 아래
2: 이 참컨 라라즈크 샤와 내나 지금 인부 고림 돈이나 양 데라즈 지금 낸데 마인사 아 양나 지금 요츠 요츠 지금 내나 데트고 메사 다 제차즈 홀란지나 오이가 지금 이지리 고지나나 아 이지르 바나니 지금 뇽는란다 이지르 시 마트는란다 지초 총지나 니에 쇼강치 테니기나 샤완데나 르글나 타리기나다 샹치용가 모모 참컨 몽보리 근진이나 지금 모히다사가도 모이지리 오크모
0: 아래
2: 티안치니나다 머리르니기나 샵시디 크마즈가 순진나 추추가 리칼리던데 남반데 서중 세구사 감모모즈요크 아니니나 체적가 샤완데나 시가 랍친데 아 과든치시니 땡땡나다 저땅게나 추추데 코나니스므지 소르가 네모즈요서고나
0: 아리
2: 아 젠뎅글레 투와르가 튼데나 추가 너무나가네 저머리
0: 아리 당같이 리콘디나 리세미나 스므지 소르글코카 디나 머그나카 덴제즈고 다 머그나카 덴제즈들다 인뎅 추 김사스팅저모 도득과가 랑그 그 캠페인도 손주 질렀다. 네가 또 스파일이.
2: 그라카니 치히 특제난 특.
0: 아리.
2: 콘 당무디 강레지.
0: 다 디스웨즘니 와크다. 디 아기라오 친 가즈 또 못다. 다니 당아 당아 좀 강나도 아그니로 저 담아도 못 보다. 디가 와크지 차가서 랑다마니 와다 당아지 차글랑군노 고라마뇨. 디스 그다가 좀 엄마 김상 시킨다 뭐는. 보다 디 한체크 돌몽은 좀 강나. 다 로리 로리 디 리세파. 사라 용거다. 디 한체크 양 리카 리세파. 카히즈 다 린치가 쓰고가지. 다티나는거지 로지랑고노 리시파사라마고 리시파사라마다 응초 스징근 룰치스고다 응치 시게스크 소총초 뜨가 드기스도 못치다노 다 드기스도 나바츠모즈나 리시파사라마다 오치 리시파감바스크 다 그게 교린득튼 소코네 디안지크 드츠크사 토니 소브큐다 근거 소니나 근여 좀 근거 다 고이즈나 참마사 소지나 참마스고 드기스츠즈오크 디엔지가 좀 가능한 거 진행에 샤리고 진행 좀 사치도 그 다시 지금지 소총군 리즌데 다치로 가만을 걸었어.
2: 어디 디셈바가 편집적 배 냠요르까 지금 시가 와 그게 어제리 어샬리 사위 되게 뉴고모
0: 아리다 디스바 감바가 냠요 생각 냠요 들까 체크 맞이가 달리 리세 파스타와 그런지나 다 그 냠요 왔다 이제 트레일이다 타니 기타 리마리 마샤티나 시다 타니 한게 사다 무슨 무슨 드크인지 교 드그니야 개체스 토요
2: 근데 가스다라 쇼 다른 런치를 마음 좀 거나 좀 혼자 뭐지요
0: 무슨 좀 큰 좁지요
2: 좁지 내려와 좀 뭐지요
0: 좀 큰 내려와 접대요
2: 아 때니 다 진데 마마 참콘스가 촌지나 참나 촌지 먼거 모래라지 아 다 참단 저와 오는 그 조기 큰 마마 오늘 뭐 아 때나 치고네시아 코노 니빌론 등기랑 알아 아 조기 대모 마즈가 요크 때나니 감스크 지지 머리 탄데던 저와 오노 이모가 거기 있나 지 다 참치 조코노 고름 디초네이나 아 주고이나 샤와티나 치히디니 디초네나 치 참마카다지나
0: 당이 방토세던노 ngachi mrig thandrik ka ekanda ngachi drchuk ka likana nyam si ta ru kon kon tangi ta chi se ta ze ti chung ta ngachi drchuk ku ni ta ngachi drchuk ka kyutu kyutun tan drchuk ku ni kam chung di na de ngwen ji dang chi thren ron chen de ni sa su su da ta ni sam ni tik ka ta di dia dia sa su chung da dam di tuen ki ne chen bo chung da mo tuen ki chen bo chung da na da ta ma kha tan ji ka to mo ne se chung za ne se ta ta thren ron chi sa cha ga mrig thandra ta ne pa chen bo te u ka 다든든든지나가치 스티리 콘트니 수수 칸지데 참칸나오 다가치 참칸가 니튼데 지르가치 니튼 약케 지양통존나 지양통데네 뭐 다크치 담르사 크크 텐전의 바치노 중가 다케 아 니체크 소키냐자 지양통주 전용나시
2: 참체 제축노고 잡콘테니 참나리 있는나 그거 지금 지양통지 지양통나 축노고 아 대목어 와통 자기 요거 뭐래 다 머리 튼들 놓고 봐 잡신지 돈도 잡고 슈거 다 지금 지야 통주 탄주 내나 지금 메시 뜻을 보느라
0: 아 뜻뜻 사건들 머리 튼들 안에 봐 전부 당도 놓고 다 디캅거 니진인 거 삼세다 로주즈니 로치거 다 니체 저모체 디크치 니체 그 한치크 다 그쇼 머리 튼들 그 내는 봐 돈도 들어는지 상로 돈을 니체 계속네 지금 다 그 니체 지금 머리 사건들 mereka tenjekkan di sua nepatang no demo di tunis sonya ta ngi ni tenjeka ni che za za jumo chukon der
2: a ta ti han chini ta jindeng ga shawa ge thoni se gunar la ji mama tham khong ga chong jin na le ka ga le rim ti ka mama zo yok thekr ta ra nga mereka tenje ta tang dewa yo no ga yana chi ge jo khui na ba na chong de ge na ne ya chi ge a mo se jeng ge jo khui de na chi ge chap zo de zo ge na chu ge a ti han chini ji na chi ge chama ge na chi ge

0: 때문에 같이 양경이 되니 다 댓글 협회 건도 무슨 말 같이 상친 그 능크가 괴뜨랑다 다 되게 저저 건도 뭐 지집지 다 지집지는 하다 같이 교회라다 저저 교도 뭐 교회였다나 같이 교회다 개니가 나 했다네 다 지집다 리메이크 대화소수나 좋겠다. 같이 늑소수와 들고는 신이다. 뭐 소득이 다지 되나? 당시 양다 연극체 세계되나? 그치 연구 3번에 3장 후자 도왔던 게 되나? 그치 단도에서 지우고 당시 후자 디나한다. 다 이게 장창 말다. 이거 교회가 공안직 승근 라프라터스가 되나다. 시티나 단도니 또 뭐지? 괜히 그 뒤뜸들아. 같이 물이 던질 거 리카는 거 리카 소지.
1: 네. 다티 안치니 담으리 던데던 데와요 오늘 그 군대니 나요 엄마 참고 좀 받던 들나 아무스께 있지나 자치 전치스고
0: 다 아무스에도 놓치 아마로 사건데 디어종자 조까지 종조는 거다 치르게 교튼 진지나 아랑 사크게 교튼다 아랑 사크게 엄마 참고 그 교즈들 거들음 다 같이 마로 크크 긴큼 그 교즈도 나 긴큼 그 속이는 야몽던 그 긴큼 교즈나 죽고 니던 그 긴큼 교즈나 죽고 더르고다 같이 더 좋게 엄마 참고 안 되는 죽고 나시 디스콘 안나 같이 다 르동은 땅한다 디 한치크 자자트나 들까 아랑 걸고 됐다니 상하트다 다이 진행관의 바탕도노 니징 도모니 등으로가 그래서 나 현재니 전도 도모 소문이야 다 참아서 송같이 털모 좀 큰 것도 교신데 셀리다 너희 좀 보내시
1: 오 이제 아 저거 너희 총선치나 총진은 놀라나 콜라지나 신금 참가 뉴욕 머리라 근데 전대 인지나다 산이 가히나나 태클대나 진금 코나던 데와 오는 건 너무 긴이나 지금 참건데 요금 아다 말로 사클다 손진아 다른 정치면 참건데 인이나 먹스겐 크로노 인이나다 진금 던데 오노 그리 손치라 아노파 포소노 네던 데와 오노가 조던 진이다나 자마이나 다른 정치면 참건데 소고모
0: 다 진관의 바즈던 오큐터고 타마 뭐 참건데 니세코나 단지 교튼들까 아주 군우가 가와 같이인데 교회들한 뭐가서 지요 교회다 뭐가 지대더니 다던 통치 근데 교회다 얘나 파다더니 또뭐 년천의 진우도 치 토이 뭐 좀 큰 거 사가졌다
1: 오리
0: 대한치 그 교회자 니오노 어찌 동안 년천 큰 거라 대한 그 첨세 빠지고 또 뭐 인산도 뛰는 거지 교회자 니 저저다 대한치 그 어찌 한 거요 대시 빠를까 첨 저저 그 요지 가라 다 괜히 그다 네 교회들까 뭐 조일이 담망 소화 네 소화 간에도 무슨요? 디스컨데히 진토동교도가 마치 흑채모동원들 다들 마치 마루카스인지나 마루카 청강기는데 마치 청강기가 제치들
1: 아리리리샤가 흑채탕게이나 마마 청강기인지나 그렇게 조동즈 터조고노 걸음투니 사마인지나 지금 태동이 대급금
0: 아리
1: 나초 원대 사건다고 존지나 마마 청강기나 참라 소이 더니기나 참도 조고노가 남바디 태동이 고노고 디 걸음 아 담진데 이제 지금 청막에 있는 지금 다주 너무 그 공수단으로 그 시행가 뭐
0: 아니
1: 실던 게 나자용 거 정권치 마셔서 막에 이제 잡아서 고리나다 대통시 총로 들까 이제 대통이 어때 그 거 디 걸음 촌이 나 다야 영 마마 죽고 더 좋은 나 더 좋은 이제 마마 그 욕 이게 나야 주가 자치 마마 죽을까 손지나 아 참건 거 참나 죽이다 오는 거 다니 나 참도 죽고 오는 거 걸음 담지 보이나 지금 대통령 군인데 다 주 검수 너무 드라마 있고 뭐 대도 나다 주고 그렇죠 참나 죽고 다다우 인지나 아 다이 응이니 인지나 다디와 강니 사샤 강니 더 좋구나 대도 동이 대도 크리데 동이 대용문이라 망가다 인지나 산인데니 어서라 마즈고 대랑 가글이 누구 엄도모게 틈게리 칼리냐지 마리아스 고노 디가 버스다 사무즈즈고 고모 에리 디 한천이다 추추가 틈라 죽고노 근데 대동이 이고노 고름데나 추추하는 거지가 돔치지 처머리 지금 다노지 론데 추나지 제만 주가요
0: 아리 태통 거는 인지나 같이 참큰이나 죽고 당시 공원 참큰 거 아리와더라 같이 태통 교인데 진된전데 태통 매 맞다 맞세죠 그때 태통 매지나 손에다 응가 같이 고치르기 축생일이 이게 지대다다 같이 태통 많이나 죽고 뭐
1: 때문에다 쓰고 참라라는
0: 거 맞세이다다 담 같이 인지나 안디 나마 속에 인자고 가는지 대한체가 아작가 된지가 다 녹하는지 너무 이제 세우나다 같이 태통 있고 뭐 대한체가 교자로 태통 있고 타나 같이 년토로 교전돼 있나라 대통이고 다른거 도둑바손이 대통령이 그것도 뭐 이렇던 거나 대통령이 떠나 이제 한번 세우고 난지 다크니 캠페인을 봐 그런지 또 모여나 그제 라지나다 같이 대통령이 그 디안지 그 라도 마지막나 같이 이남나 대통령 거다 다시 다 지나치노 산이

이틀 가습 장진 적보 담버는들 장수 상천 내콩 내륙 탄속제 럭터 중이 주사이 쉐길 중국 내콩 서비 돈리 대인조군이랑은 비세토비 페이지스 체질 쉐진 요정 원리 등 니소 로디 내콩 서비 랑쿠르 돈리지라 제도 전부율 오스트리아 통콩 럭바 등 내콩 체질 제리와 살로임비 망버 숙니제 니소 남증제 사르플 등 르그니 로그틴 즈그튼 데르툰 소비 레는 소 차콩 제냠리라 흐는 시축세르 오스트리아 여기는 니콩 린즈 탄속제 고직 럭터 혼부 유한 글무스 이르디나 오스트리아 뉴올니바 등 청니 니소소 차콩스 페디 비히 전부 요브른도 바당 군지 제제치 냠리 제티 산이 릉거 조츠 니비 즈그친라 근들 동아당 뜨그승 니콩 제 남증 니르므롱이 부셰브 에르르기셰 비슬탄 중국 등 오스트리아 릉거 뉴총 탄속 릉뜨그 제 주시 류쇼옌 지단돈 오스트리아 등 중기 냠리 제 망바디 수진제 뉴총장의 존재시 모롱라 디름지미 냠리 존을디 니콩 서바 등 자정 사르툴 원툰 조친 속의 잡콩남그니 톤리니 비 냠즈글라 흐눈셰 기세르 당디 릉뜨그나 오스트리아 이르그니 니콩 린즌 한속 등 정수 상친 니속 리릭 탄속지 냠다 조집시바 등 오스트리아 중기 제튜브 조속 등 중국 등 오스트리아 이런거 뉴총 탄속 릉뜨그 에헤야 등 시디 잠수 체미 갸르춘 니콩 린즌 한속지 디 갸프추르시바레

0: 아메리카 선전 트럼프의 제 직인인 일릉버리 젠튼고 비틀 리바유 비틀든 아메리카 등 일릉긴 디비디 출니르지랑 판지담비 제물시바 등 지그터르 젠튼굴 덤이레서 트럼프인인 더 법정 갈보니 벨비 샹글지거든 년실라셰지르 일릉기 다스타 젠튼고 버 리와 첨부셰진율 가데 젠튼굴 덤나 일릉라 냥들니비 촌차 단니 율마롱서 키셰지르 일릉 쇼기 뜬데르 타바 임비 쳇단요서 트럼프이 다롱셰지르 지물데 멍그르 데르그낭 베징오나 나치 깅이제 캠픈 선른셰기 가데 렌든 딘저브트메나 할리르비 저흐셰트 머줄 타메레서 년시지 일릉기 아메리케 돈비 디즈 서버 르느테르비 지그티 디즐 요먼저급 트럼프이 지그티 디즐 메서 트럼프의 인딩 아트르 아메리키 터몽 영주 공시 카퍼 잔제 등림 셰급 셰길 니티나 젠튼고 터비리와 첨부 요브른돌 아메리카 등 일릉숙니지 잔쿠르지 머 젠튼고니 탐치기디 지그들 통일에서 일릉이슬은디 큰 그디 혼 칼리바 후이 제 직인 예용 라스 담실 베데 단돈 아자위 초토과 그둠 라스 데니 환주르 논 흑디르 시 요브르 마슬 일릉 슈글랑 칼루시데 일릉 자급제 턴절라 돌릉 등니 일릉라 구그르 던 직시율 일릉 거름바 소시 혼르 등 망초지 냠 등 배춘시니 돈들 동토기셀
1: ཁྱི ཕྱད མི གསུམ ཇ བགུལ དང ཆ པར དང འཇིགས སྐུལ ཇ བགུལ ལ ནང ཆུང ཤེལ མི སྲིད ཀྱང ཇ བའི ནང ཁུལ ནི ཡིལང གི སྟོབས ཤུགས ཇེ ཤིན དུ གཏོང སྲིད ཡོད ཟེར ཁྱི ཕྱད ཇ བའི ཡིལང ལ ད ལྟོགས ཤེ ཇིང ཡོད པའི ང ཚོས ཇ བའི བེད སྤྱོད གཏོང སྲིད པའི གནས ཚུལ གང རུང གི སང བ ཧོར དང འཇིགས མི རུང དེ ཁང གིས ནམ རྒྱུན ཉེན ཤེལ ཕྱིགས མེད པའི སང བའི གྲོས ཚོགས དང ཇི ལྟར སྲིད གཞུང ལ ར
0: ma de lan bab den ji gi ser kali ba fu she ji yilang ge ren ba su su huan ji ji nyam den ba sun xi ni huan ju ji nun hu li meng chu la te bi hu jin ji chung de dong gi ba dang di shu de meng chu ji jing ge le chu le gi ser ke dan dun among ma ge zhe ge qi bi ta men jie ni ban duan bu she ta ba dang pan ni dan bi gu ni a de ke le ren bi gan le ta chu xi de meng chu dang se zhong huan ji xian dun ben ken ji ji wa de zhe le sim ta bi ni ban dong gi kalipa fi ta rong she ji de Chenki bi rang gil ngang o London jimbil shi gi ba dang shur de shir ji de yu bi pen da de gi rang tang ge ni ba che ti Jacob la Jacob shi gi la si zhong tang shir ji de

아메리카 쇼지 일릉와르제 제물라 점지 정우 토비 다탄양 예스리 제제 송무홍기 스트치브 진두는 홍보 자미아르지 세직니 단돈 예스리 제무홍기 응아르진 도순 토른드기시디 디잉이물다 일릉라 챵제 치비 먹둥글치를 적부식 베버 자디싱인서 자미아르지 년들의 레바논 토브쇼 제스리 제무홍기 존진시비 사클니세지르 아이서지 응아르진 글라출 쳔부 페버 자직 셰징올라 디능 이릉라 타이크르 아마그둔 글라출 페왕디율 아이서지 무흥기 이릉거 무금빈 망우르 참포 동버 자직 시요라 디잉이물다 아마그둔 글라출 페세서 레바논 야쿠브 쳔통 큰거 치 증년 적바다나 레바논 주 총리 살라무 이단둔 레바논 지에 이스라엘의 전제와 연등전 대통을 손님 마시바던 세딩 원지르시에벌 반봉시진스 젊은 메순지 첼라 샌드시든 메콜비 샤브르 덴지그닌 카유비 샘충 마시나 메르준종슬 메콜 샤비 덴지글라 크흐트시칠 메 마쿨쿵 메등 르치 잠비벌 와르트긴 예진쟁기 로글 첼타 컨위난데 체르마종 Lohkil teni lohso marungla, lohsokub zotani jigjur shipi, lohsok chachi kuwatang, shtankil shipi nis lohsogi. Nyankanaba, tangdi jelchi sanjil lensin shetsarsong, lensin di somjigba lhamu tserangtang, somjiggan kirwa sonum tserangtang, somuhjil, ftarkilwa shiglu, shichib ftarkilwa ghanjig tserangtang, sonmarin chingin, rinzin rumi chachig nyalimtashani, dadimushi.

0: 야테난 참다니 리즌 타통 컨디 냥컨도고즈거 카버통가 제토콘데거 카버니란스기엘 야 도보디모
1: 사랑타시오 데모이나
0: 아 데모
1: 럭치서브데
0: 럭치 라마 레트르치칼랑비 텐친 파마 길라 카세니 망라즈긴고
1: 오 야야야 야야 망라트 다 추 선부 테나도마라 트토와 추 선부 소이 리콘 소소고 리시 만나 용아 리파 데트마인도 쳇트 혼드나 치컨나 예 가족가스 럭치
0: 레디리
1: 아니 통 지금 오고 나가 가 얼른이나 가 돈은 사와디 막통아
0: 돈은 사와즈게
1: 알레 요너레
0: 요너레
1: 나 돈은 사와 냠는 비나 속과다 그래 요거 냠나 요거
0: 냠는 데다 당이 갑지미네스는 사와즈 코드글라
1: 오 야야야
0: 야디모
1: 야디모
0: 야

야드나 와크브슬리즌 타통 칸디 싱킨지 조고메나가치 샴니 테릉글리츤데가 고브드그타르트 가든 땅 상긴 초속계랑비 콜롱타 다르스군우 돈은 냠문데 디타타다든 치친담나 레슨달라 산진비 상근 산진 운진 얄름던 바지인 나바소그 튼든 땅 참비 모든스

아리 항이야리 랭고 도비숑 쫑에 쫑이르즈르 얀데도스타흥야 아리메토 하영지워스므고 도비숑 쫑에 쫑이르즈르 Yandez usta khunya Ari saji Yang jent chungo Do vi shang chung e Tso vi le zi le

야쪽 넘바 데나 까부 고미리 츠나 양년 근 독보즈 근이나 르마 포모 도마글랑 비 유하마랑구 니만다 신누구 만은 데레와토노 그타나 슈니 케나비 르마 포모 도마글르크 니몬디에 사르구노

0: 그거 농락이야.
1: 타야리그는 더샤포랑 어떻게 잡기는데고 꾸농기는 타야리그는 네 토도가여도 모모다고 꾸농기는 타야리그는 더토자크 더지다니 용고 꾸농기는 타야리그는 더오도글 더스카룬데고 꾸농기는 타야리그는 얼고스튼 토끼싱니 용고 꾸농기는 타야리그는 타워커스테와 찬든데고 꾸농기는 타야리그는 Nakhtsendin yaqqa dungni yungu kukunungi nung atayari gudamzi.

거든 고호영 모영 초질이 오고고롱기는 따야리거든 다 초질이 오타흘라파메 고고롱기는 따야리거든 따흘라파메 노서인 고고고롱기는 따야리거든 온도 샤퍼와 총샤리 나고 고롱기는 따야리거든 릴하친사 총찍은이 오고 고롱기는 따야리거든 다 찍은이 오타 속과메 고고롱기는 따야리거든 다 속과메 노서인 고고 고롱기는 따야리거든 온도 샤퍼와 총샤리 나고 고롱기는 따야리거든 Dergatski zepce shirga yo kokulung gilung tayari gilun Dek shirga yo targandag me kokulung gilung tayari gilun Targandag me nusayin kokulung gilung tayari gilun

아, 디너레고 동라지. 아, 콜롱길롱 아타야리거든. 덕구롱 하수대수인 콜롱길롱 아타야리거든. 덕염지금 호무디스팅나고 콜롱길롱 아타야리거든. 덕카르트기자라 늑트그르통고 콜롱길롱 아타야리거든. 치카르트기자우 하라수꾸 콜롱길롱 아타야리거든. 진나 꾸르퉁 글르지 코코 꾸릉 길릉 아타야리 그든지 현다 퉁크르고 꾸슈구이구나 꾸릉 길릉 아타야리 그든 아주 카르샤자라 늑카르퉁 꾸릉 길릉 아타야리 그든 치카르차자우 하라스꾸 꾸릉 길릉 아타야리 그든 진나 꾸르퉁 글르지 코코 꾸릉 길릉 아타야리 그든지 원다 뜨그데 너꾸이리스퉁나 꾸릉 길릉 아타야리 그든 다 알롱자라 착착퉁고 꾸릉길롱 아타야리거든 치 알롱자우 하라스꾸 꾸릉길롱 아타야리거든 치 착착퉁고 르지코꾸 꾸릉길롱 아타야리거든

바할라 몰랭구 따쪽이 머촐 하슴 요크둥라 바할라 몰랭구 촐르비셰나 아킹그므리 고르둥라 바할라 몰랭구 따쪽과 먼저고 안녀슴 요크둥라 바할라 몰랭구 촐르비셰나 아킹그므리 고르둥라 바할라 몰랭구 따쪽이 머슐 츠슴 요크둥라 바할라 몰랭구 촐

저거 그 야동라지야. 고농기나 타야리거든. 다쪽이면 철사슴 고고 고농기나 타야리거든. 땅고픈 걸리거든. 고농기나 타야리거든. 아따 티릉스 못된 거니 고농기나 타야리거든. 다쪽이면 철사슴 고고 고농기나 타야리거든.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티아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야 조부남바 다영 디초가 흥게 데른게 촘친더라게 렌친데잉 동침드니 조구당타 조부치 멘테등아 촐렌친들라 자초르당 티거강릉능노 영체르 과진 치신이긴 데나 데른게 렌친데 체르마 로마게 좀지일레데등 제적가 헬름데 롬바긴 레첸디 좀증간커와 체릉 자키등 스타클바 스탄진초 제철 스타클바 아긍적 세랑당 소는 마른 친애니인 등아지머 나초 디터인젤 따디모

야, 디나 참다니 영아 저 정말게 냠게 정리고게 진축게 담고스만 호정해 주이나 참으래. 야, 뜨진나 조보 총총 치터나 아, 단 남진데 담고셔 저 가니 영나 좀이 인자종단데가스가와 아, 다 담고이란데 고추 일이다 땅이 랑게 좀이 인자종이고 나가 담 조보 총총 마즈요 저래라. 영 담고이가 쇼가 가쇼가 요니 니쇼가 도능 셰크 요네가 조보 총총 생하진데 린슨 타동 큰거 카브랑정 특거든 찌그득슴 니르가 섬든 안가당 특거든 찌그득슴 니르가 섬든 특거슬음 질리다당이 촐라랑니지 니엘마 정네가 담고이 데득 영마 다시 도능 치치르 다노가 담고이 데득 조보 총총 처럼 냠축게 쓸데 린슨 타동 거 슬금 니셰 퍼가스시

야, 대령 최종적으로 담회 동무 쭉안벌 라블릉멍 초고 니고머 담희멍 뜻이르고 야, 접어송청체 담회 담무스 고뇽스 야, 담회 내가 층이 능도 나지 마신 나라 접어송청 정말 그

짝시지 심스. 게르근지 키 스카타샤진바 아르크먼드 냔티 회차릉니 죽지 토터지그징 원숨 쳄미징응니 현재시 게르근 향차데 코르테니 달 Gergenji, Lulung Gashiti, Dracula, Sadatamul. Unjung, Drahiji, Gergenji, Kura, Sadatongin Yuba, Hamago. Drahiji, Hudjuti Tarji, Sasha Honey, Jukzi Total Jurjung, Gergenla, Dikhukto the song. Gergen Jumi. Ya Jahi, Tirunga Jerskaga. She tipana. Jahi said you. Gergena, Tirunga Jer, Sajumungi dog. She shall.

야 나 좀 접어서 되나 대전 거기 가르콘 거 참바 정도는 아 아직 그 접어 총총서 등 접어 총총치 파만 안 버려 그것이 우진지 잠킹 샹툴지 지르비 워무르 정비 장익서 그 누구 회찬 되는니 저는 그 마치 스타트는 근리 같이 있으니 너무 그 희샤 통즈 정말 냠줄 샤주엘

0: 조듬 더더 혼데 화롱 좀 매마셔쇼 칸아 주초 시즈 화롱 좀 매마셔쇼 칸아 조듬 더더 혼데 조르노게 시그니 다 매마셔쇼 칸기 공기 조듬 더그 저름타 제육 단한라 속바 만보 티노게 시그니 조듬 더더 혼데 화롱 좀 매마 튼칸아 행이스 정도 실리데 땅이 공기 로마 가와라 카와 안드니 가가스가 누근드니 치즈그리즈나다 차춤자자 니소샹글 아르그런시비 너그니즈고노 니몬 드드호인당스 아다트니 활롱 좀마몬 튼캉 응이스 조듬드드호 응이스 조르누게 지그니 아다 참라 응이스 츠회데덩이 아다 참라 통이다 드콩글 호마 가와라 카완드니 가그 치케시즈그즈나다 담에 몬스쇼 칸그 종트시 누구 니망라 아다티 돈 데요치 돈이 아단한라 속바 참마 시그 당름시 당스 당름시 누구 지그니 다다론 코니카 토누가 라차 고트즈그라 동스문데야 종지 주그 리스 메몬 청캉아 돔스 오다 지그니 인진나 화노 좀 메몬 청캉기 아다 틈트 느기제즈 다시 또 펑킹 가와라 차츰 다자 니스고 샹글라 로름 시빈 능니터 아다 디그 좀지가 다 뜨겠당 응에 최고 통틱 제바체즈 다시 또 펑킹 가와라요 차츰 다자 니스고 샹글라 로름 시빈 능니터 자미르 리크 다 뜨겠당 응에 최고 통아그 틈체체즈 다 조툼 득 저름 나르츠는 신은 드무즈르 Tanga tsi gongga jyotum dada khundi jilum shinuga jigni chizig shiit kizna da gongga lhoma dhanyika injina, thumra injina da thurang lhosu nyang nyongni dhamag lhoma zga nish. Da lhoma dhanyika ga tang tukga sanlu da chizig rizna da nga ranga ngibshang tang kapar, yang na kapar ng zimshang lasukba nga wanda tamchang gwa rangla ganu ga jindu yinbi chani da ranga gandu ga shirtsung tang zhimla yirna chukim doli de tangi ta kong shahchut tmuh pezg ta penugin jingdi chizirizna ta jingtarin jina mamon tmkangi da loma gawara kawan dhaniga ta tmtum namu chizg ta kong loma dhaniga chondayang nganyin dhamuzg zinug chenggi ta rang mao yin dhanlan zindan dha ta rang nyitsi zindan dha ᱟᱛᱟ ᱪᱷᱚᱢᱟᱞᱟ ᱛᱟ ᱠᱷᱮᱱᱠᱷᱤᱱ ᱜᱟᱢᱵᱟᱡ ᱛᱟᱭᱩᱠ ᱟᱛᱟ ᱱᱚᱥᱪᱤᱢ ᱪᱷᱮᱢᱵᱚᱡ ᱜᱤᱭᱩᱠ ᱛᱟ ᱠᱚᱝᱜᱟ ᱞᱚᱢᱟᱱ ᱫᱮ ᱪᱩᱜ ᱭᱩᱜᱟ ᱦᱟᱢᱟᱭᱱᱟᱭ ᱟᱛᱟ ᱥᱟᱱᱪᱷᱢᱟᱱ ᱯᱚᱡ ᱨᱛᱮᱭᱩᱱᱩᱜ ᱛᱟ ᱛᱢᱩᱜ ᱜᱟᱱᱤ ᱪᱷᱩᱡᱨᱮ ᱛᱤ ᱪᱮᱝᱜ ᱫᱟᱝ ᱟᱥᱩ ᱴᱟᱡᱟᱱ ᱫᱚ ᱦᱚᱣᱮ ᱪᱮ ᱠᱩᱱᱩᱜ ᱪᱷᱚᱛ ᱟᱛᱟ ᱱᱤᱯᱨᱛ ᱨᱟᱝᱜᱮ ᱥᱟᱪᱷᱚ ᱛᱟᱨᱟᱝ ᱜᱮ ᱥᱮᱱᱩᱜ ᱠᱮ ᱪᱷᱟᱞᱟᱥᱠᱯᱟ ᱛᱟ ᱱᱤᱯᱨᱛ ᱡᱮᱠᱷᱤᱡ ᱡᱮᱣᱡ ᱪᱟᱴᱷᱢ ᱛᱟᱨ ᱟᱫᱱᱟ ᱛᱟ ᱦᱟᱪᱟᱝ ᱞᱟᱠᱟᱱ ᱫᱩᱠᱟᱥ ᱟ ᱛᱟ ᱥᱩᱨᱱᱤ ᱡᱱᱟ ᱟᱝᱟ ᱪᱤᱠ ᱠᱚᱝ ᱡᱚᱵᱫᱟᱱ ᱫᱤᱞ ᱫᱚᱠᱷᱚᱱ ᱫᱮ ᱡᱤᱞᱩᱱ ᱥᱤᱱᱩ ᱜᱮ ᱡᱤᱜᱱᱤ ᱟ ᱛᱟ ᱡᱤᱥᱩᱠ ᱪᱷᱚᱣᱟ ᱜᱮ ᱴᱷᱚᱱᱤ ᱟ ᱛᱟ ᱫᱚᱱᱟᱝ ᱥᱮᱜᱮ ᱥᱟ ᱠᱟᱱᱛᱷᱟ ᱜᱮ ᱭᱩᱱᱤ ᱱᱟ ᱱᱫᱮᱜᱮ ᱥᱩᱱᱤ ᱪᱷᱟᱢᱟᱞᱟ ᱠᱷᱟᱫᱟ ᱡᱤ ᱡᱩᱭ ᱟ ᱛᱟ ᱛᱤᱡᱤᱱ ᱱᱟᱪᱷᱚ ᱪᱷᱚ ᱪᱷᱚᱣᱤ ᱴᱷᱚᱱᱟ ᱟᱝᱟ ᱪᱤᱨᱟᱝ ᱜᱮ ᱱᱤᱥᱟᱱ ᱛᱟᱝ ᱥᱟᱱᱛᱟᱝ ᱠᱷᱟᱯᱨ ᱠᱷᱟᱯᱨ ᱡᱮ ᱥᱟᱱᱣᱟ ᱛᱟᱝ ᱭᱟᱱᱟᱨᱟᱝ ᱜᱮ ᱡᱟᱯᱨ ᱞᱟ ᱥᱚᱯᱟ ᱟ ᱛᱟ ᱢᱩᱡᱮᱱ ᱞᱟ ᱢᱩᱥᱴᱚ ᱪᱩᱫᱟ ᱥᱤᱜᱟ ᱦᱟᱪᱟᱝ ᱠᱟᱭᱯᱷᱮᱨᱤ ᱞᱟᱠᱷᱯᱨᱛᱟ ᱨᱟᱝᱜ ᱟᱫᱟ ᱠᱚᱝᱜ ᱟᱝᱤᱣᱩᱱ ᱫᱚᱛᱜᱞᱟ ᱛᱚᱛᱢ ᱤᱠᱷᱯᱩᱪ ᱠᱥᱮᱜᱣᱟᱭᱟᱝ ᱦᱟᱪᱟᱝ ᱠᱟᱭᱯᱷᱮᱨᱤ ᱢᱩᱡᱮᱱ ᱡᱤ ᱪᱷᱟᱪᱷᱢ ᱛᱟᱡᱟ ᱱᱤᱥᱚ ᱥᱟᱝᱜᱞ ᱞᱟ ᱨᱚᱜᱨᱢ ᱛᱟ ᱛᱟ ᱪᱷᱟᱪᱷᱤᱝ ᱠᱟᱢᱚᱡ ᱜᱮᱛᱢ ᱛᱟᱱᱟ ᱭᱟᱝ ᱪᱷᱟᱝᱜᱮᱵ ᱡᱮ ᱥᱟᱥᱚ ᱤᱢᱵᱟᱠ ᱥᱤᱜᱚ ᱢᱟᱥᱞ ᱟᱫᱟ ᱱᱤᱛᱢ ᱡᱮᱱ ᱜᱟᱱᱴᱨᱤᱭᱟᱝ ᱦᱟᱪᱟᱝ ᱡᱢᱩ ᱠᱷᱨᱜᱩᱱᱩ ᱛᱟᱭᱟᱝ ᱠᱷᱤᱜᱩ ᱜᱚᱥ ᱛᱟᱱ ᱡᱤᱝᱛᱨᱟᱝ ᱟᱪᱷᱢ ᱥᱟᱛᱟᱝ ᱥᱤᱥᱤᱝ ᱭᱮᱨᱚ ᱛᱟ ᱪᱷᱟᱝᱜᱮᱵ ᱡᱮ ᱥᱟᱣᱟᱞ ᱞᱤᱢᱵᱟᱨᱚᱱ ᱣᱟᱛᱟᱱ ᱟᱫᱟ ᱪᱟᱴᱷᱢ ᱫᱮᱫ ᱠᱷᱚᱱᱫᱮ ᱵᱮᱪᱪᱚ ᱥᱤᱞᱤ ᱫᱮᱛᱟᱱ ᱨᱟᱝᱜᱮ ᱪᱷᱢᱛᱷᱟᱝ ᱠᱷᱤᱜᱚᱱ ᱫᱮ ᱥᱚᱝᱪᱩ ᱥᱮᱪᱩ ᱫᱮᱛᱟ ᱦᱟᱪᱟᱝ ᱟᱫᱟ ᱠᱮᱯᱪᱷᱮᱱᱟᱝ ᱜᱟᱝ ᱪᱷᱢᱨᱤᱥ
1: ᱪᱷᱢ ᱠᱷᱩᱱ ᱡᱟᱝ ᱯᱩ ᱱᱟᱠᱟᱨ ᱜᱚᱢ ᱯᱨᱞᱤ ᱪᱷᱢᱤ ᱜᱷᱥᱮᱛ ᱪᱮ ᱱᱤᱢ ᱡᱮ ᱢᱟᱨᱵ ᱫᱟ ᱡᱟ ᱪᱷᱢ ᱢᱚᱞᱚᱱ ᱡᱮ
2: ᱨᱮ ᱨᱮ ᱨᱮ ᱛᱚᱱᱤ ᱚ ᱭᱟ ᱭᱟ ᱠᱚᱴᱷᱮᱱ ᱪᱷᱤ ᱠᱚᱱᱤ ᱟᱪᱷᱤ ᱡᱚᱡᱤᱱ ᱫᱟᱜ ᱥᱚᱨᱢ ᱛᱮ ᱴᱷᱚᱱᱤ ᱛᱟᱱ ᱫᱮ ᱴᱷᱢᱛᱷᱟ ᱪᱟᱛᱟᱝ ᱫᱞᱟᱥ ᱠᱷᱟ ᱠᱷᱟᱵᱫᱟ ᱮᱛᱟᱢᱚ ᱛᱮᱱᱟ ᱛᱟᱛᱟᱝ ᱜᱮ ᱪᱟᱴᱷᱢ ᱞᱚᱱᱡᱮ ᱱᱟᱜ ᱨᱮᱡᱤᱥ ᱜᱚᱱᱚ ᱛᱟ ᱠᱟᱣᱟᱨ ᱠᱷᱟᱣᱟ ᱱᱤᱜ ᱛᱟ ᱱᱤᱣᱟᱥ ᱜᱚᱱᱚ ᱱᱟᱱᱟᱨᱤ

0: 잠릉 르그빈 과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르겐 비인 지르크 드르겐
0: 알랑중 잠릉 르겐 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중 잠릉 르겐 지
2: 자시 덴비 년큰 족부남바 최초대 모인나 통대야 랑종 잠능 어젠 치치피레 쳇능 나치 체남라 아동아 가승 특비셰피 잠능 기서 제비종 저거 고종 지바 멘테테 통지엠비 최치 티터셈버 가세시
3: 니 칸데 아롱 잼들베이 라코티 포르톤콘 사글리카르타 조리 모르티라 아름초 함만치 라스과 쳔모드이나 제카거 잡거 속과가 용비 토가 키네 알로가 땅고로기 함멘츠 쳔모 용도노 토브거 샤와 쳔즈게론 체속은 초이 탑즈 마니즈 다디 니에타 담체컨 타니코 포 라글라던 조파 쳔보거 아랑거 정카 크즈르게 제위츠게즈가 자송스 Shira Trambazg Sidi No Ta Po Lakhwa Ka Lenggon Jari Ganyin Tan Chimi Kori Ig Chela Ka Ka Shtam Gan Tama Ga Glanda Shib Shib Ta Langnar O Na Ya Ngo Na

哎呀，大太阳啊，起床了几个小奶呀？养三的也起那这一日了呀？娘不拿孩子，咱当几个事儿呀？刚干的也吃亏，想吃个几个来了呀？但俺的俺我妈心里难呀。 아르동 마비 홈부 초르질리세라야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레르고나바 디다르타치나바가 산지나진바나이나 총은 저르고 냠친캉 워클링 헨줄 테니라 공호르 좀 땅가라 좀 멍멍 서준 거 서르베 누가 참지 공호르 땅미 상친 용거 대신 테리 라진 잔들 그 그와 그 고동 잔크 그 토민 잔들인
4: 순인 잔들라 싱큰 잔식 어떻게 전이 봐로 로튼디 로튼 그 렌도 얼마 전에 소리

이거 럼션에 있는 답을 쳐업지는스가 야채 오랑법에 있는 답치가스에 조스가 야 로시 카타가 있는 따탕으로 호도스가 야 아니야 틀사에 있는 조이 먹어 쳐스가 야 탕스문 토르사에 있는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칭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쩨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 워 톱지 인겨 클린츠나 갸르똥 샤제인 디촌의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주인 탱디 선교로 기능된 조보니
2: 삼로사베 양교름부 사바라 니치 체제발해 청진 정부 조준의 구디 단태 표세 토회 피제기 구수 사바되바 시바 수교고르타
1: 왕구 님기 방가레 친지 부장다 제제나외 고로
2: 롱아 생기 차구 중앙배 고야부 조보타 군도 약보보와 시발레 배준 친부 중국나베 팅접 전기 광시 예류 좀지 시바타 제장기 뷰디 공배레 된테 튜모 추규르기 최대 규도 신바 시바 수규고로
1: 자베 시디 초베 총도 초데 시디 저딤나 송경 체규 리뷰 체바다 세종기 년가 체베 폐조라 고규 체베 고르소인
2: 샴라팅디 선규르기 낭튼 십전 남선로나
1: 디글레군네 베베니츠 직접 수지 시진핑키 청진중국종류를 준받다 정식 가제 규진도 체배 청진변조로 준대 외생변조로 냠지 공배용화라 구디동교시 대나유 롱아전기 철교 중업에 고조로 랑제기 청진멍시지구 종류룽아 림바라 충화다 존의 개공 청진전기지규로 균제미바라 띵섭도 친신 락제 사르바레 퇴레 사르바다 레남 사르바 마비 사르바제 균제미바라 퇴대 부재토의 공배 침부로 구디동신유 各个厅级当在出街米蓝星年级点别洛阳连图巴马赛腾东措修公主了大国人你这一大同内西巴索及小学院扩展起图巴地天内各国别成经中国组织无座及成经唐浪居民福利一模式各地无座托南北永吉人类居民证明那措证据其这卡度各具其心约巴的天主公主了内林修巴的别的其人物之巴索来顿卡样主皮基于 针对南修跟起来的来对面呢连学以开始用为人类旅店出面西移安住来的街怎么给那么的参透的没人给比中西来突然给那么忙为协助人家这的过去村镇集团老中了凶人所及老在今年日本的人不提到那安住恰拉成为老在给中西行队越级绝越村民那么能别出拥有了人家这一通年成经中国组织了孙秀结巴了帮不起行于
3: 成经中国组织了各地顶级东军的罗定习近平的首席党委党中央的成经退入空白的批准空都杨大区别的级别的特区级国际开展党委实施。年度总结率达万九级别的，各党部中国阶级党政委员团所及国组织国托。积极收集习近平的，各级级人员识别参加设计的团队部队来中外各个层次。

0: 前前头城镇边角的密度人女纳米拉在所团结结棍的娘俩了兄弟结的天母托拉在萨尔巴的团结萨尔巴连南萨尔巴马比萨尔巴街对个些电南语直接书记组织能为卡着打了天个中国的城镇建立立军热度出现于贵州行进贵安人地自家的内数小学有钱中有了科学特别在学三年卡都接行于 다와공마라,贵州以最受进修给四九天,不惜松茶来过帕拉人不如托不得,家用给最受起来给满内的,苦不不而为样都当于。天毕业学术的,最久的给就在牛肉车就天,叫久的给结果呢,就把马赛,等同日子学术的,城市牛总所给归拢都在天,家家松内,家家松就帕拉托了当于。 贵州行进城市进步控备托他们聚集局长宣布,江阳起,
1: 最受进修给四九局按照日久特别忙为贵州以最受批准下去的一万股八马赛最受组织起来给替最受组织给细菌切入东局的俺们国家解决运行密度人类的这把预备可有特别忙哇贵州路俺们来说这把切的城市进步团队是不着特别损修电不得特别操纵人心电局的各地东局引起教育你懂你说的路了 三年忙不下正六岁的列车的电梯借用极久的间隙自家车瓦中路啊对行于。南索乌兰差不多借用的城镇电力通嘛将老铁车瓦西极间隙南站的车瓦娘这起劳动起不得明儿的南站的确定一边来过组织表情明白起不赢呢龙九都马叫来你的车的劳动就是。
0: 城市错不参与公司写给京东的列罗王丹丹去。推定一边那么长马脚连你的七百几老老东西明白七百一呢都同居的国家生就隐形子女给将老陪住东西的我这边拖着住就马赛将老给上赛独立女巴的归地贴的铁骨女巴的店内老公店给的老公的铁骨平均年规去最老同居的空白给名字我们就是特别热解决于
1: 天个中国的编剧的制作成真间的人类间的俱乐部门是俺们编剧的中心于你懂你说这种的大话顺便等就怕的借用给俺及制作东北的七十几个就可能的成全给也行不得俺及的赵东给为着给俺们编剧的日期这个就可不准确的日期可及呢你们这头鱼所谓的七人间部七人青铜空白是共振谢存起
0: 面具结工是我及规矩的面钢七六级牛的脚的面钢能会给牛的脚下对面具抵挡拉索托的面钢的痛不接近决定是不如接不得人中各边面钢我不接哈这么多接不得头鱼老水结工是我及规矩的陆地的九零接不陆着拖他们接近陆水连那么用是接不得陆着正常的雷里陆金土林陆金所陆水这些松动这么多各地团结特别解决于 天个中国的城镇边角的我在边角的空白女不着心于广东广州路三年的开大团队的车站开来时给开局民这边的西的热议局的七镇间的热议间的局的热议村民了女级城市间的引起前的所着的从巴的口碑热议局的中流的催泄特别于开来的表达的经济经过吧作用交易 公司上电新就车别人类区域的马背所谓马拉南区域别车能给区域人物局势权界的所得所托把马赛没到给人物听不得所谓的权界要把中南村级所的女把的店内 AI 女把权界团队接到的特别户籍所就别他在权界的马背所谓列车的得故意拖入清月及我这南域天个中国的城镇间的人类间的重建推上车动网部的客户
1: 城镇人类通过的胸在切入的不在托尔东瓦的阶级人类六岁级别小学的部人就人不如穷啊行进人别行进确对团建就在国内给我怎么规则起查到呢主托把接我们就是穷于龙阿镇中阿别空白的名字了没得他路上也去人类编组的那么三十八做内都对的做内里的结果的没得人类从内见的细菌见了就是把它各地东就是
0: 계급 정시주의 기세주의다 차구의 수익 경고와 논제이 시균 화장 집에 링류 지자 초바다 지자 로 튼주르소 멍시 조준 레저 서바 라다르 체데 고이다 냠주 딘자 제기 개용 시직 젠기 정시 총라 조준 체 교수 동하다 개용 직교르기 정시 다왕 토교 넘로 조바 미덥 링류 토 눈바다 정시 교진 조부 교르기 자주 라다르 딩섭 체데 정진 중국 조경 게림 서바식도 립교로 그디 동교 인시 주요
2: 디글레 군에 비원니 추 中国中央七十区的军队学员借用四支机主席王沪宁起，最初人毕竟图半个来七支部长卡里来谈接着那回事。王沪宁起，你当居住了路，主席习近平起半个来的陆军人心起接团村镇那天，中国谈半个来之外，空白主角卡小三军那天，中国说起，写的年内起在团团在眼门西托，没对半个来玩起在这之外空白动画谈，结合你比托人中央来兄弟讲话，平时讲着了六点九米七八，结婚卡给年内定时的动画借钱的，中国谈半个来玩起全用特区年内绕的之外，七十七点都主角了固定当天，结合你比密码来，平给二百七万托把钱就行。中国也用四支机贴团图来给胡大本地学习送一把谁。 卡里里希，中国人半个来初步我们行，半个来初期，他的派出所中国的人，其实给安托卡措施做完谈，中国去给咱们来资助内部消化，俺们这些做首先去出去按你对俺接了淘宝面板安全店铺切盘，中国接口恐怖解决了解决店铺切盘，中国学堂陆军也在做军警切盘。
0: 我祝你们来兄弟家伙借钱托，办个来谈，中国之外出差体外托话的人不是就很稀松么事？王东峰说：“借钱难收据。”这个来过来别问你出，你先讲广西的浙江一级卡索索罗龙安镇级七十九中国别国业务组别七吨升级的铁架从头错不得，三年的个龙安镇级七十九中国别七个站内了，每天借用级日冷的，每边两间，七度开进去了，甚至顶十七月。 龙安镇的七十九中国别团购人广西以半途空白水出的特价装备，刚才推送时，广西以半途空白的国一空白杀掉了官的，满足地基所确出了名的，明天做不卡，你说怎啊？各地签约。台南城镇半途的基地外团购的人当拍的，四个月团购基地人当那送外多的在的，苏州那里基地人当拍的。
1: 四个月团结基人的那送外都是在说，明天各地七八天团呢。广西以龙安镇的七十九中国别人空白的不在的偏在了，特别团队七八成员。广西中正人中中的主席魏涛以，安住直接书记习近平的空白的特区的，七个月过的给那么些开进的，提醒广西以来团过的给那么些的冷着开进，作为自送学生的教育群众七八的，猛些电话的，丁秀七十动画。
0: 破了偏不接近两间的七度，日不的人不全够切的短不的，边角空白的人单对切的，三不对切，半面对接接了，特别通奸切信用。一些小路南这边的边角女中，伢们俺这边顶十度当的，广西以十不给给咱贴空白的中介特别读书书教育，七教书当个月是送月。中国龙岩南广西以几个人不的 ，AI 女主军用七八的，预备的短的，比赛团结女秀空白同学的。
1: 根据我们编的，评论七十多个军统七八，加入了筹备编组空白学生动画，出在筹备过年六九刚组转南三八，年度组军七八，评论秘书张伯编组局副党啊转八，创建的重点建设八的，创设全用的特级组局教师动画，中国五个人七八的，旁边空白动作军统七八，这边广西组军七八，美丽团结的制作电力。
0: 三站新交界，三点多动画节去托呢。中国南北铁路经济广西一流，北边中心有。龙安镇的七十九中国别人，浙江去半途空白的，推木头初步的俱乐部，北端去组装七九路，特区中心的空白充电，制作人路铁路线，西站车呢，我们就用为孙杨特别这里出发的级别机密在电给七八的，半途空白的两间座位，我们在推动动画的，三条经理的级别，这边内部。 我们在推动动画，就在台北七九国一家界动画所，开局全部出了名的，三段马拉的金融的频率切入动画的，浙江的开局电别，听力经济突然马拉做吧，没得人力的。 레리 동다 차샤 갸라 구디 동하다 추제 도배 치조 고이 갸기 동하소 초 주주 태기 제덕해 진된유 저장 신진기 군진 리우제이 안주 시진핑기 퇴럽사르베 중국 개주된배 지조링로기 공바 무조지도 제교 균형 체받다 게게 덥주 학삼 남당아 락린 따르와 비디오 공배다 드문도 축부리 교류배 비둥크 죽준치배 디벨랭겐테 덤진 야부치바 된도도 줘봤다 듄제도 껴봐 럽균기 듄제도 방아르 침부 랑표바치에 치바 신진용기 뺀조로 균등아 사르바다 렉배 초수 공배조 교로 구디동하다 지조시부 시둔 딜링 용교 균형치구 개용기 큐용라 렉기 망잠 뵈교받다 락랭우마르 딘테 땡겐이라 지구르 타지도 쇼받다 송용이 타직도 좁토바 제거시 송유 내동 숨질로를 레급 저장기 벤주 돕쇼다 전제 돕쇼 적두 전주 뉴바제 체체르 퍼교로 뉴쇼 유규 규디 당대 미래 찬용 쓰기 튕기 지린다한테 다르게 집에 벤주 응유수기 추제다 니바라 자르바다 저장기 사두다 느림 토베 고예 신진 돕신 추제 토베 징내 신진 돕신 총기다 총습 시지 냠지기 뷰제 토베 공비 추제 대베 토베 중감 신진 조종 말하다 조종 뉴버 팅럽 진소 초 축태기 조준라 가도르 사바 용와라 준인 치신유
2: 디글레 쿠네 비원네 추 탈룡거지 공신 신 개용수 짐주제네 치르도 교겐기 미팅 통주로 지영아 타 치와 직타 사야 듄신테 로규지 튜송키 신도 사바데 유바시 니도니 슈저루 르응거지 공신 신 지소 용수 사공겐테 미나 치르도 조규 치켄 미팅 통주로 지영아 타 치와 직타 사야 듄스메티 니도니 슈쟁을 르 튜냠테 자자솜탄 청주 시구 파르키바시 Salante, Juba Jetin Sepe, Domburu meeting, Tongjurjik Tan, Saya Chu Tan, Sumbum Dunji Dun, Don Simbatan, Nere Chanu meeting Chi, Nedon Jada Nishus of Dun Tang, Adon Shipje Simbati, Tusung Le, Jazz Shitan, Tanju Chu Parishi. Tina, Rinne Yugur Teki, Mikur Shadon Chebati, Yugurwa, Chiru to Joju Sepe, Damga Narwe, Pusum Sosa Singu. Consisting, Gikup Janlam Harbin Chuki, Harbin Ne, Champai Shantan, Yenchi, Yabuli Sosu Yukenki, Rinne Yugurki, Chijumi Kuru Shatun to Yoshi. Harbin Janlam Giji, Yugulatun Kanki Lindsay, Lushiminki. Shabshu Busegi, Gagu Nebusunte, Kendin Sadunthai, Ginan Tube, Shatu Kuru Jumatan, Shabshu Luzi Riri Sama, Ship Sasu Dante. Yogurwe, Gudin Shibune, Ranki Kimle Leba de Bunyonwa, Namin Tubate Yuji Mujuna Yu. Shulamto, Minna Jojo Chi, meeting Tonjur Josum Tanchiwa Gutan Sayaji Le Gavati, Jazz Gupju Koji Zam Singapashi. Konsin Shin, Yayo Yenu Jushun Lamto, Nere Chanum China, Nuju Sarbe Lankoro, Chichi Dong Abja Shibju Zam, Shatun to Yubati, Tuzun Le, Jazz Sum to Sosum, Paribashi. Shibju Ku Minuwa Shik, Timuru Chatotu, Geta Chupi, Yugur Chinetan, Rinne Yugurki, Dukar Khan Sunche Su Yubashi. 福建泉州以福建女追雄两匹小区开图随军及新岁之速度开始人民及车队接配给库当年越过的勇敢忙被以往故意不适越过的话张维维以没事小区开年将军用完了用完行文章生育来得不行了那天我才是机会我们人家学校给新岁之速度开始车队的去重返高主帮美穷西西不适 我记得公司是借用的盲区科追起人际前的追本媒体及其中人民的中国批也真切不谈你这的参与前的媒体及你的足迹也真切约情那么就军队打了铺子加着国际国军团成就你是把铁推送来加些内军团成就你把铁不是 毕竟他上海广东深圳所南唐其这所追本忙话批从今日进行给南唐进行民用话的样追本期望多情有不是 2年前，南唐筹备锦州湾南唐区青年。